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독설가로 유명했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인데요. 그 시절엔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불안해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버나드 쇼의 이 문장이 영문인 이유는 청년들을 비꼬는 게 아니라 눈부신 시절을 통과할 때는 그 빛에 너무 눈이 부셔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일 텐데요. 9월 셋째 주 토요일, 오늘이 마침 청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 거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눈부시게 자신 있게 보내보기로 하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입주 142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책장!

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였어요. 반전 명언의 대가죠. 버나드 쇼의 어록 중에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음은 알지 못하고 노년은 하지 못한다. If youth only knew, if age only could. 젊음이 알 수 있었더라면, 노년이 할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약간 좀 각 나이대의 아쉬움을 표현한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청년에게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있지만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고, 노년에는 지혜와 경험이 가득하지만 에너지가 없다는 아쉬움을 이렇게 비틀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청년이고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무방하겠죠. 자, 청년의 심장과 눈빛을 가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만큼 우리도 청년 한번 해볼까요?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5: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4: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5: 역시 포도.

0: 농부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4: 잘 부탁드립니다.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르노.
1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자, Dolores and the Sisters의 I Will Follow Him. 요거는 네, 시스터 액트 가장 그 1편. 그죠? 네, 1편에 나왔었던 네. 그런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슈프림 듣고 오셨습니다. 헤라 님.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자. 그 중에 1인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땡땡이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알디,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힘을 좀 팍팍 주세요. 예. 네. 아니, 돈 준다는데 주말이 어디 있고 주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일하시면 되죠. 해서 조금 쉬운 싫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남들보다 두배 버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라이크 없는 원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트는 원하는 거고 라이크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쉰다고 나도 쉴래, 나도 쉬고 싶어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설득이 됐습니까? 저는 진짜 그 마인드로 하거든요. 놀면 뭐 하니? 그래서 저그 재석이 형그 프로그램 나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되게 자주 하던 얘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놀면 뭐할 건데? 아, 그래서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할 건데? 아, 뭐 물론 집안에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아이들도 봐야 되고 뭐 이게 다 알겠는데. 그죠? 24시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남들 놀때 일하면 두배 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노동요 띄워드립니다. 싸이의 연예인, 그리고 티아라의 보핍, 보핍.

0: Totally. Don't lose your tempers. Totally.
1: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일부 함께 계시고요.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2520님, 30년 지기 친구 6명이 대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는 길 밤새 수다 떠고 놀 생각에 50이 넘은 나이에도 소녀처럼 막 설레네요. 우후후,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합니다. 해서 내려가시는 게 신나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수다 떠느라고 방송도 안 듣고 계시겠다. 참 희한합니다. 저도 이제 50줄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한 50줄 되면 별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놀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네, 맛있는 밥 먹고 그냥 가끔 네, 술 한잔 하면서 네, 옛 얘기 안주 삼아. 그리고 오래도 놀지 않아요. 아, 귀찮거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예. 근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드실수록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좀 더 수다스러워지고, 네,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다녀오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모임. 자, 부산 딸기님. 기분 좋은 주말 나들이 가야 하는데 대전으로 출장 갑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도 알디와 함께라서 서러움은 없군요. 어, 두 배 벌러 가시는군요. 아니 근데 2520님은 대전으로 1박 2일 여행 가고 부산 딸기님은 대전으로 출장 가고 그죠? 극명하게 갈렸네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부산 딸기님은 그래도 가서 네, 주머니 두둑하게 얻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번 주말도 살아봅시다. 저니의 오픈 암스 그리고 자니스 이안의 At 17 듣고 오겠습니다.

0122님, 학생들 농구 대회 심판 보러 공원에 와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중인데 가을 분위기 제대로네요. 아침에 차 운전석 유리가 쫙 금이 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공원에 나와서 바람 한번 쬐니까 신기하게도 다 괜찮아지네요 하셨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혹은 이렇게 뭐 글 읽어보고 뭐 좀 사색 좀 즐기고 그랬던 게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0122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이나 내일 시간 좀 나면 공원 내려가서 잠깐 이렇게 뭐 책이나 뭐 사진첩이나 좀 보고 올까 싶네요. 요즘 또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가방에다가 몇 개 싸들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운전석 유리가 왜 또 그렇게 됐대요. 저도 예전에 라디오 출근하다가 그런 적 있거든요. 앞차가 돌 탁 튀어가지고 제가 또 차 많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앞 유리가 그냥 쫙 기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네네네. 3007님, 지난 주말 다대포에서 무료 러닝 수업이 있었는데 늦잠 자서 못 갔습니다. 가을을 느끼려면 부지런해야 돼 하셨어요. 그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부지런해야 돼요. 봄도 뭐 봄을 느끼려면 늦잠 자야 돼. 여름을 느끼려면 좀 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돼. 가을을 느끼려면 밖에 안 나가야 돼. 자야 돼. 겨울을 느끼려면 겨울잠 자야 돼. 돈은 언제 벌고 생활은 언제 할 건데요. 그렇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지런하려면 또 신나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옵니다.

자,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이린 카라의 Fam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7: 고향 등예시.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4: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인 인공지능과 관세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 그리고 부산 휴전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AI 관련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을 도착일인 오는 23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직접 영접할 계획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협의가

0: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고 했다면서 공동 설명 자료를 포함한 양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자국 병력을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덴마크 왕국 및 그린란드와 합의를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사우디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58% 내린 배럴당 100달러 3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구름 많았던 하늘이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광주 30도를 비롯해 서울 청주 29도 원주 28도로 어제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바로 들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25도 안팎에 머물러서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낮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충남,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가게 월세,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 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존 덴버의 칼립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자, CBS 그대찬가의 알렉스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비지스의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였습니다. 지범님, 알디, 저 저녁에 결혼식 가요. 결혼식 끝나고 바베큐 파티 한대요. 고무줄 바지 입고 가고 싶지만 그것만은 참아야겠죠? 머리 부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일념으로 신중하게 옷을 고르는 중입니다.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블라우스나 셔츠류를 상의에 입어도 이 바지 안으로 이렇게 턱 인해서 이렇게 입잖아요. 네, 바지 안에 셔츠를 넣고. 근데 그 정장 바지를 입고 바지 안에 이제 셔츠나 상의를 이렇게 넣어서 입는 패션이 많이 먹기에는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 가장 티가 많이 나거든요. 마치 뭔가 이렇게 바지를 입고 허리 셔츠에다 이렇게 옷을 찔러 넣은 후에 벨트를 이렇게 딱 쟁여 놓으면 밥을 안 먹었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밥을 먹으면 이렇게 약간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소세지 이렇게 줄로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되거든. 네. 최대한 바지도 요즘은 정장 바지인데 위에 허리 밴드 들어가 있는 거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 셔츠나 블라우스 뭘 입으셔도 좋지만 디자인상으로 꺼내놓고 입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면 자켓을 좀긴거 입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꼭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지밥님 그만. 잘 다녀오시고요. 카라님. 예식장 가면서 주말 출석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그대창 틀어주셔서 저도 로그인했어요. 4927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듣고 계시는군요. 네. 잘하셨어요.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카라님은 예식장 가서 네, 잘 축하해주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문세 조조할인 피처링 이적 정인의 오르막길 두 곡 듣고 올게요.

0: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G-Dragon의 Missing You 피처링 김유나 듣고 오셨습니다. 헤라님, 짹짹 이사 준비로 짐 정리 중인데 버리고 치울 것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뭔 살림살이가 이렇게 수백 개가 되는지. 사놓고 그냥 묵힌 게 수두룩. 한 번엔 안 되겠죠? 매주 주말마다 야금야금 정리해야 할 듯. 아우 힘들다 힘들어.
1: 이사 준비로 짐 정리 중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이사를 도착하신 게 아니라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나중에 또 가기 전에 이만큼을 버리고 또 신기한 건 도착하면 또 그만큼을 버려야 돼요. 어떤 류가 많던가요? 옷이 많던가요? 신발이 많던가요? 주방용품이 많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쾌쾌 묵은 거 집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쓰는 그런 물건들? 뭐 예를 들어 한 번도 앉지 않아 봤던 뭐 이렇게 밸런스 볼, 요가 매트 뭐 이런 것도 창고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당근하세요. 전에 제가 그 버릴 물건하고 버리지 않아도 되는 물건 구분 지어 드렸죠.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먼지가 쌓여 있다. 100% 버려도 되는 물건입니다. 값어치가 좀 나간다? 당근하세요. 근데 뭐 오랫동안 안 썼는데 먼지가 좀 안 앉아 있고 상태가 좋다. 깨끗하다. 네. 그거는 가지고 계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먼지 쌓이면 버려야 돼요. 100% 않습니다. 저부터 좀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말이죠. 조정석의 좋아좋아,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올게요.

구름님, 주말 아침 두 딸들이 아르바이트 가면서 점심에 김밥 먹고 싶다네요. 부지런히 김밥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 시스템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김밥은 얼마나 또 맛있을까요? 혹시 요거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밥에다가 간 하는 집이 있고 간을 안 하는 집이 있고 참기름만 하는 집이 있고 거기에다가 약간 소금 뿌려서 하는 집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 이렇게 간 맞춰서 섞은 다음에 걔네를 이렇게 물 쫙 이렇게 식초물 부은 다음에 밥을 좀 이렇게 잠깐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그 뜨거운 밥에서 올라가는 김이 신맛을 싹 쓸고 올라가요. 그러고 나면은 약간 단짠한 맛이 남아 있는데 그 밥을 다 식힌 후에 그걸로 이제 김밥을 싸거든요. 아, 맛있죠. 예. 안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저는 뭐 생선도 좋고요. 네. 튀김도 좋고 참치도 좋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참치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배고프다. 해콩님, 아침에 나와서 10km 뛰고 이제 귀가합니다. 집에 가면 얼음 동동 띄운 옥수수 수염차 마실 생각에 힘껏 뛰었네요. 알디 덕분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저희에게, 예, 네, 죄의식에 빠져드는 그런 문자 감사합니다. Yes의 Owner of a Lonely Heart, 그리고 아바의 Gimme Gimme Gimme 듣고 올게요.

자,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자,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11시 5분부터 많이 들어주시고요. 스위스로 피처링 이소라의 비바.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의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참석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유공자 등 150여 명이 자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일부 순서인 청년에게에서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고 청년이 직면한 문제가 공동체의 과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청년 정책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왜곡과 정쟁몰이로 소설 쓰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리 어렵냐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온 바로 그 조항을 대통령 스스로 없애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0: 쯤 되면 국민의힘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냐며 장애를 떠돌며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할 국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인 인공지능과 관세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 그리고 부산 휴전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AI 관련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을 도착일인 오는 23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직접 영접할 계획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에게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한 아이가 스케치북 수십 장을 그저 새까맣게 칠하기만 합니다. 어른들은 걱정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종이들이 모여서 커다란 고래 그림이 된다는 것을요. 외국의 한 CF 영상 속 이야기인데요. 그저 까맣게 칠한 한 장의 종이었을지라도 지나간 모든 날들은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멋진 그림의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나간 날들 아쉬워하기보다 오늘이라는 한 장을 아름답게 채우는 게 좋겠죠? 좋은 노래와 함께 한 장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예쁜 추억 만들기 딱 좋은 가을의 토요일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 앞두고 바쁘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오늘 하루에 행복을 더하는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0: 떡볶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절 나윤권의 안부였고요. 앞서 들은 곡 김형중의 그랬나봐 헤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참 많은데 최애곡은 결국 자꾸 생각나서 다시 찾아 듣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날에도 괜히 센치한 날에도 이상하게 저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랜 시간 지나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뭉글해지는 저의 최애곡 김형중 그랬나봐 신청합니다 하셔서 같이 들었습니다. 주말 랄랄라는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 같이 듣고 있어요. 8285번님, 숲에서 가을 내음이 조금 나요.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긴 하지만 머지않아 단풍 들겠죠? 나도 세월 따라 나이 들겠죠. 생각하면 안 좋지만 더 열심히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렵니다. 랄랄라에서 흐르는 음악이 8285번님께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929번님, 오전 위 내시경 마치고 부모님 납골당 갑니다. 오늘따라 센치해지네요 하시면서 이상은 언젠가는 청하셨어요. 전해드리고요. 9807번님,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 이런 날씨에는 이문세 가을이 오면 너무 좋죠? 가사에 취해보고 싶네요 하셔서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0504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함께 식사하러 가는 길이에요. 가을 날씨에 길도 많이 막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앞두고 미리 가족 모임 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말에는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백원경의 랄랄라가 즐거운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7564번님, 이번 주도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청하신 곡이에요. 라붐 상상 더하기.

에이티즈의 Bad, K-POP 데몬 헌터스 OST에서 사자 보이스의 소다팝 함께했습니다. 여왕벌림, 2015년에 김현주, 지진희 주연의 애인 있어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원경 씨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전 그때 그 드라마 보면서 심쿵했는데 요즘 OTT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OST에는 이 곡 들으면 너무 설레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정말 못 본 드라마인데 여왕벌림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니 저도 찾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청하신 곡부터 들을까요? 류의 노래입니다. 세월.

성혜교의 목소리로 후에 들었습니다. 마이바흐 전님 신청곡이었어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범진의 인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T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0: 고양 특례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 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2: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2: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2: 당연히 콤비타죠.
1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4: 콤비타 마누카 꿀.
1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직에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동시에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회견 직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참석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유공자 등 150여 명이 자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원 청년 미래 비서관 등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일부 순서인 청년에게에서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고 청년이 직면한 문제가 공동체의 과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청년 정책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왜곡과 정쟁몰이로 소설 쓰는 행태를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그리 어렵냐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

0: 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온 바로 그 조항을 대통령 스스로 없애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공소 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슈인 인공지능과 관세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AI 문제 그리고 관세 휴전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49%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사람. 풀을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판단력과 감정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는 만 25세 전후. 신체 능력이 가장 빛나는 생물학적 청년기는 보통 30대 후반까지라니까 20세부터 4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9월 셋째 주 토요일, 오늘의 마침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취업 준비나 주거 고민 같은 현실적인 걱정들이 늘 따라다니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이미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도 오늘만큼은 청년의 마음으로 가을날에 주말 오후를 채워봐도 좋겠죠.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자라 랄슨이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클린 밴딧의 심포니였습니다. 청년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그 자체를 즐기며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험하는 영혼이다. 청년에 대한 격언들 중에는 이렇게 패기 넘치는 격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쉬었음 청년, 뭐 고립 은둔 청년 이런 예전에 없던 말까지 생겨나는 추세죠. 그래서 얼마 전 한 지자체에서는 고립 은둔 청년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었는데요. 그 결과 일상 회복 준비 청년, 숨은 빛 청년 이런 명칭이 수상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그 시절을 지나온 우리들 모두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의 박수 보내는 것도 청년의 날을 보내는 괜찮은 방법이겠죠? 토요일에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세야.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182님의 신청곡이었어요.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오늘은 로넌 키팅 아니고요. 앨리슨 크라우스 그리고 유니언 스테이션이 함께했고요. 또 배로님 들으셨죠? 웨스트 라이프의 솔리다드. 또 7610님 나나 위너의 One Moment in Time까지 전했습니다. 1525님이 저는 참외를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깎아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참외 보기 어렵겠죠? 밀린 집안일 하느라 더 바쁜 요즘 시원하게 참외 먹으면서 재충전하고 해피송도 함께합니다. 와, 참외가 흔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고 하지만 아직 저희 집 냉장고에는 수박도 들어있습니다. 뭐든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것 같아요. 과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주말은 더더 그렇겠죠? 소중한 오늘 알뜰하게 잘 쉬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또 신청곡 이어지고요.

아가다님, 아리아나 그란데, 또 미카가 함께했습니다. 파퓰러 송, 또 여디디아님이 신청하신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또 경숙님 원 리퍼블릭의 Love Runs Out까지 전했네요. 138님, 요즘은 정말 날씨가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저희 엄마 이주기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엄마 자꾸 하시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불면증, 갱년기까지. 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특히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괴롭고 이제는 회복하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엄마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져서겠죠. 제게 힘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또 속상한 일이 있으실까요? 혹시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일이 많으셔서 더 엄마 생각이 나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광고 카피도 그랬죠.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의 품이 그리운 사람끼리 엄마 노릇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하수연은 우리 해피송에도 털어놔 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해피데이님 들을게요. 10 years after입니다. I'd love to change the world.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죠? 의학세님,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We are not gonna take it. 또 7515님, 존 웨이츠의 Missing You.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해피그님 청하셨고요. 매니킹입니다. Stand by me.

매니킹 스탠바이 미까지 띄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는데요. 헤라님이 신청하신 박멜의 나이프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T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

0: 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일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직에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 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동시에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회견 직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지만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고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을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선봉장이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의 공소 취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 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결과를 낙관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 군 공항에서 시 주석을 직접 영접할 예정입니다.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캔디핑님, 오늘은 어디서 함께 하시나요? 존 메이어의 곡이었죠. New Light.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광고 후에 세 곡이 이어졌고요. 먼저 빌리어스님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또 최종현님 No Mercy, Where Do You Go, 또 9963님 꼬맹이님 쉬나이스턴의 Telephon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만나실 곡은 샤부지의 카우걸입니다. 나이지리아계 미국인 샤부지는 컨트리와 트랩, 힙합과 락을 융합한 컨트리 힙합 크로스오버의 아이콘이죠. 본인의 싱글 A Tipsy Bar Song이 빌보드 핫100 1위를 장기간 석권하면서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부상했었는데요. 오늘 들으실 카우걸은 전통 컨트리에 기반한 기타 리프 위에 둔탁하고 강렬한 비트를 결합해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흥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샤부지 특유의 허스키 보컬과 시끌벅적한 백그라운드 소음이 더해져서 떠들썩한 주점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리듬감을 선사하는 곡인데요. 샤부지의 Cowgirl 44위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알렉스 워렌의 Emerald Eyes입니다. 유튜버와 틱톡 크리에이터로 유명세를 탄 알렉스 워렌은 호소력 넘치는 보컬 톤과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진정성 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싱어송 라이터죠. 핫100 차트 99위에 진입한 에메랄드 아이스는 어쿠스틱 피아노와 기타 선율로 잔잔하게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감성이 폭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알렉스 워렌 특유의 절규하는 보컬이 애절함을 더해주는 곡이죠. 빌보드 핫송 오늘은 44위에 오른 샤부지의 카우걸, 이어서 99위에 오른 알렉스 워렌의 에메랄드 아이스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봤습니다. 샤브스의 카우걸이었고요. 이어서 알렉스 워런의 에메랄드 아이스까지 전했네요.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보고요. 9465님 청하셨어요. 마이클 런스트럭입니다. That's why you go away.

클레오파트라님 Take That이었어요. Shine. 그 전곡은 리앤 라임스의 I Need You, 또 마이클 라스트락의 That's Why You Go Away까지 띄웠습니다. 7119번으로 지수님 늘 해피송은요. 음악이 좋아서 넋을 놓고 듣고 있습니다. 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악을 함께하죠. 이 곡도 아마 오랜만에 듣는데 하실 것 같아요. We're Bird, Sympathy. Now when you climb into your bed tonight and when you lock and bolt the door

9203님, 분위기 좋은 오후 경쾌한 음악이 딱입니다. 지수님 해피송 최고 하셨는데 음악이 또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코스모스님이 신청하셨고요. 제퍼슨 스타쉽의 Count on Me. 또 4131님 잘 들으셨죠? 매트 미들러의 The Rose였고 레어버드의 Sympath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놨습니다. 여러 신청곡 가운데

네, 영표님이, 김영표님이 청하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미셸 폴라레프가 노래합니다. 홀리데이 남기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The Good Life.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

0: 꿀잼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직에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동시에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제71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지속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공소청 조직 개편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지만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고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을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선봉장이 이제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김승원 후보자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장관 후보자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의 공소 취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 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KIDD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0: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9월 19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룰라 3, 4, 6542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6542번님은 이 곡 신청해 주면서 이제 완벽히 송디의 프로그램으로 느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계룡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 저도 사실 뭐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편님들과 대화하는 거니까 이렇게 송편님들과 떠들고 신나게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드디어 또 우리 송편님들이 기다리고 저도 기다렸던 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뭐 오늘 내일 좀 명절 장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명절이 좀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지는 건 야, 이것도 이렇게 꼭 이렇게 입방정 떨면은 안 되긴 하는데 모처럼 이번 추석은 덥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제대로 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오랜만에 그런 추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 원래 가족화합하면은 사실 스포츠 응원만 한 게 없잖아요. 이런 다가오는 추석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말에도 그리고 명절 연휴에도 어떤가요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편님들의 신청곡을 이어받아서 실타래처럼 쭉쭉 한번 늘려가 볼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달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슈퍼주니어 유 마녀삐아님의 신청곡 인피니트 내꺼 하자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코너 콩콩찬찬 놀이디깅으로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 자,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우리 송편님들이 심어주신 이 신청곡에 또 다른 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다른 노래가 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 사연으로 딱 가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내가 보낸 사연과 신청곡 못 듣고 지나가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말 방송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어떤 송편님들의 신청곡이 또 저희 눈에 들어왔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 첫 번째 사연 기본자리님의 사연입니다. 송디 안녕하세요. 송디와 함께하는 2시가 꽤나 익숙해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요새 눈에 흰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니? 때때로는 뾰족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 작고 귀엽던 내 딸은 도대체 어디 가고? 이것도 성장 과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딸아, 이런 말이 있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자꾸 뾰족뾰족 모난 말하면 혼난다 정말. 응? 적당히 해라. 까지가 이제 기본자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딸의

사춘기에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신청곡으로는 또 구피의 쇼크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기본자리님이 이 충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시원시원한 곡으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구피 쇼크에 이은 우리 PD의 선곡은 비비 비련이고요. DJ의 디긴 곡까지 세 곡 연달아 함께 하시죠.

구피 쇼크 비비 비련에 이은 저 송디의 선택곡은요. 소천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기본자리님의 따님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소천이의 현명한 선택까지 세 곡 연달아 달려봤고요. 네, 다음 사연 램프 요정진이님의 사연입니다. 휴, 정말 그냥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또 굵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램프 요정 지니님도 그렇고 우리 송편님들도 좀 모두 마음속에 하나 둘씩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잘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램프 요정 지니님은 임재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와 PD도 이번에 위로곡 한번 준비했고요. 또 용기를 주는 노래 세 곡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임재범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 이은 저의 선곡은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여기에 이은 PD의 선곡까지 노래로 확인해보세요.

임재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마야 나를 외치다까지 세 곡이 좀 우리 송편님들 그리고 램프 요정

홍진희님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디깅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 예삐뽀삐님의 신청곡입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고다리배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조성모 춘천 가는 기차.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직에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동시에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후 낸 공지문에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본인과 민주당이 저에게 복수한다고 협박하던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인사를 철회해도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김승원 철회에 앞장선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바로 국민께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김 후보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KIDD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IDD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측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8.4도, 습도는 41%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10cm 안아줘요. 옥수토박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아, 동네 노는 언니님께서 어떤가요는 추석 때 녹방이겠죠? 송디랑 보내는 첫 추석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녹방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 저도 또 송편님들과 함께하는 첫 추석이고 첫 명절입니다. 네, 그동안 또 이제 쌓인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명절 다 지나고 나서 또 그동안 뭐 재밌었던 얘기, 명절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많이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노래 두 곡 이어서 달려보죠. 미래.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어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사랑이 필요하다면 접속하세요. 임창정의 www.사랑.com 마이바흐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쿨 벌써 이렇게 두 곡 함께 달려봤습니다. 6850번님께서 A면에 콩콩찬찬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아, 레인보우에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서 문자로 보냅니다. 송디의 선곡 센스가 나날이 늘어가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송디와 서PD께서는 선곡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저는 이 코너가 노래 믹스 코너 다음으로 좋아요. 계속해 주시길. 자, 이렇게 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 세상에 노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콩콩찬찬은 송편님들과 영원히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가끔 아프긴 한데 또 어떤 곡으로 이렇게 송편님들을 좀 즐겁게 하고 이 송편님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노래 믹스 코너 다음으로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제 최애도 노래 믹스 코너입니다. 아, 다수의 송편님들의 최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 6850번님과는 좀 마음이 통했네요. 비타민님, 아, 주말 이 좋은 날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는 취미활동하러 가고 혼자 집콕하려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어폰 끼고 송디 들으면서 스트레스 날려봅니다. 아이고, 남편분은 도대체 어딜 그렇게 또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그냥 비타민님도 앞으로 남편분 나가시면 같이 그냥 이어폰 끼고 어떤가요?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산책 한 바퀴 도는 거 어떠세요? 네, 그렇게 또 스트레스 푸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님, 신나는 노래 듣고 화 푸시죠. 이 아이 1, 2, 3, 4. Come on now. I said 1, 2, 3, 4.

EI 1234 0504번님의 신청곡이었던 마마무 데칼코마니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까지 세 곡 한번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0361번님 여름은 꺾어 보내고 가을의 낭만은 누구보다 가득 안고 싶은 하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들 만날 생각에 기분도 좋아지네요. 신나는 노래 신청해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탁의 신곡 꺾어. 최근에 맞아요. 영탁의 신곡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영탁 꺾어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전 곡으로 임명웅의 바일라까지 두 곡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둘 다 또 얼마 안 된 신곡인데요. 영탁과 임명웅의 곡으로 한번 이어가보죠.

0: 걸까?
1: 157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영웅의 바일라, 0361번님의 신청곡 영탁의 꺾어였습니다. 아, 임영웅 씨의 바일라는 바일라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춤추다, 뭐 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4703번님, 발라드 가요 다 좋은데 트로트가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별로예요. 자, 일단은 이 두 곡은 약간 트로트보다는 조금 발라드에 좀 더 가까운 곡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최근에 트로트가 조금 나갔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트로트가 나갈 때마다 아, 트로트 너무 좋다, 신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 트로트 나오면 잠시 딴 데 갔다 오겠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송편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제주 홍여사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송디, 저 지금 헌혈의 집 들어왔어요. 28번째 헌혈하러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28번째요? 와, 이거 이제 곧 30번 채우시겠는데, 30번 채우면 또 그 은장 주잖아요. 네. 이게 또 말이 30번인지 사실 막 한 1년에 5번, 6번, 5번 한다고 치면 6년째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주홍 여사님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시고, 우리 30번까지 건강하게 꼭 헌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홍 여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컬트, 너를 품에 안으면.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세.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1: 서울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요, 달토끼님의 신청곡입니다.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3: 고향 등일시.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자신이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며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며 그런

0: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결과는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신도 한때 청년이었고 청년인 가족도 있고 여러분과 비슷하다며 청년에게 합당한 목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최근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퇴 이유로 밝혔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제71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지속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공소청 조직 개편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4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한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뭔가를 오래 준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엔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이게 정말 될까 싶은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해보고 조금씩 고쳐가다 보면 어느새 꽤 멀리 와 있더라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더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을 믿어보는 겁니다. 한번 시작한 건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멈추지 말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퀸입니다. Don't stop me now.

0: 퀸의 Don't Stop Me Now,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 Hop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시안게임 개막일이래요. 수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연습해오며 이날만을 기다려온 우리 선수들이 있죠.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더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멈추지 말고 준비한 만큼 마음껏 보여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효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저 23년생 아이언에게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Prince의 Footloose, CBS 뮤직 차트 16위에 오른 곡이었고요. 오오 이사님 신청곡, 엘튼 존의 Bitch is Back, 그리고 원성남님 청해 주셨습니다. 톰 존스의 Keep on Running까지 함께 들었어요. 듣고사랑님께서 추억 소환돼요. 젊을 때 들었던 팝을 라이키 팝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감동받았어요 하셨고, 아, 조진흥님께서 이제 신청곡은 안 보내려고요. 알아서 좋은 곡 틀어주시니까요. 라이키 팝이 또 선곡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도 여러분의 신청곡은 소중해요. 왜냐면 함께 들으면 더 좋은 곡들이 많거든요. 곰발님 청해 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잇과 바네사 윌리엄스가 함께한 Love Is. 그리고 오성희님 신청곡이네요. 드바르지의 Who's Holding Donna Now. 그리고 인기 차트 48위 카펜터스의 Close to You까지 들어보자.

후회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자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두 곡이었습니다. 버스턴의 Don't Look Back 이었고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은 이종윤님 청해 주셨네요. 진짜 살면서 후회할 일이 없을 순 없지만 우리가 그 후회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후회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아가느냐 참 큰 차이가 있죠.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지만 잘 이겨내고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라 맥락클란이에요. 에이리아.

사라 맥락클란의 에이리아였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말은 라이키팝 1부, 2부 이렇게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 로버의 How Can I Tell Her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9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29.5도를 기록하면서 예년보다 3도 이상 높았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 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 큰 날씨 속에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부지방의 경우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인데

다음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지금보다 3~4도 이상 떨어지면서 늦더위도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다음 주 토요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4: 마누카 꿀!
1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4: 뉴질랜드!
1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4: 당연히 콤비타죠!
1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6: 콤비타 마누카 꿀.
1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2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1: 경향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며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며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결과는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도 한때 청년이었고 청년인 가족도 있고 여러분과 비슷하다며 청년에게 합당한 목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경기 안성시의 한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안성시 공도도서관 앞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트럭이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0: 진하면서 7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이들은 모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씨가 트럭에 있던 중고 물품을 행사장에 내려놓기 위해 공원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최근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퇴 이유로 밝혔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과 관련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7: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라이키팝 2부 열며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분덜리히님께서 청해 주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음악극 섬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정동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쇼리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도나 썸머의 로미오 그리고 호르너츠의 프라이빗 아이즈는 윤가영님 신청곡이었고요. 메이띵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박예슬님, 오늘 동생네하고 조카들하고 과천 동물원 갔다 왔어요. 재밌고 신나게 동물 구경시켜주느라 힘들었습니다. 유모차 끌고 다니느라고 제가 좀 고생했어요. 라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근데 우리 조카들에게는 평생 갈 기억을 남겨주셨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랑 외삼촌네 가족이랑 주말마다 할머니랑 해가지고 막 같이 집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저희끼리 그 애들끼리 막 공연 준비해가지고 공연이라 해봤자 뭐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건데 재롱잔치죠. 그렇게 같이 놀았던 기억들이 되게 좋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아마 우리 조카들 마음속에도 오늘의 기억이 콕 박혀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꺼내볼 좋은 기억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김미정님 청해 주셨어요. Holli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Marmalade의 Reflections of My Life, 그리고 Janis Joplin의 Piece of My Heart 들어보자.

Sarah Bareilles의 King of Anything 그리고 Regina Spektor의 On the Radio는 6901님 청해 주셨고요. Little Mix와 Chalipus가 함께한 Oops 김도윤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서대문 꿀주먹님께서 누워서 듣는 라디오가 제일 좋아요. 누워서 듣는 라디오 꿀이죠. 북시리님 하디 최고 선곡 좋고 CBS 최고라고 엄마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412님 청해 주셨어요. 나나 무스쿠리의 Over and Over 그리고 김영표님 보내주셨습니다. 해리스타스의 Sign of the Times

조진의 Like It Pop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의 끝곡 CBS 뮤직 차트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T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9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연임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는지 또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거스를 수 없는 건 결국 민심일 겁니다. 어제 대통령의 말을 이어 오늘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까지. 이런 변화들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을 던지며 주말에 CBS 첫 곡 비지스의 You Win Again 듣고 시작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제가 많은 혼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네, 로즈가든님 조태임 기자님 아니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들 잭님이죠. 호흡이 엉킨 듯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원고를 다 뽑아놓고 이제 올라와야지 했는데 갑자기 원고를 잃어버린 거에서 찾다가 급하게 막 뛰어 올라와서 방송을 하느라 지금 허겁지겁 막 호흡이 숨이 차고 가쁜 상황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 깊은 사죄의 말씀 올리고요. 처음부터 너무 혼란해 드려서 너무 불편함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조태임 맞습니다. 네, 또 인간적인 모습도 또 가끔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또 이런 반갑기도 하죠. 또 이런 모습, 또 의견 있으시면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생방송 하냐는 질문 올려주신 분 계셨는데 네,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2, 3.

0: 온라인 무료 피팅 서비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기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7: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0: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9: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2: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십니까?
12: 네, 이제 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시기 엄마님 어쩐지 숨이 헉헉 차서 놀랐어요. 찬찬히 가입시더 괜찮아요. 그리고 예쁜 미녀님 그럴 수도 있지요. 8445번 쓰시는 분 깜짝 놀랍요. 네, 두리번님 그럴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박정호 기자님도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13: 아, 그럼요. 네.

0: 네. 별의별 일이 다 이제 일어날 수 있죠.
1: 네. 네. 다음부터는 제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사퇴를 했네요.
0: 네, 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었냐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그렇죠. 말을 했는데 네. 이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겁니다. 민주당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 사실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낙마 영순위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또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1: 네.
0: 결국 김 후보자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라고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이어 김 후보자는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짝입기 사태 이걸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뭐 3분 정도 되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준비한 그 내용만 읽고 바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이제 질의를 했는데 네.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김승호 후보자가 밝힌 거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보 유출 의혹은 이제 밝혀내겠다. 전면전 이어가겠다 한 건데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이럴 거였으면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근데 공교롭게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 이게 내용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KBS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김 후보자 추가 음주운전 의혹, 또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친양 로비 의혹 외에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김 후보자의 알려지지 않은 흠결들이 조국 대처럼 끊임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며 청와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탄원서는 그제 오전 홍익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측에 보내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보좌진들의 이런 의혹 제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일단 여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이었던 건데 이제 네. 내부 고발 탄원서까지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첩첩산중이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갔으면 정권 차원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긴 해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이 신약 청탁 의혹을 앞장서서 폭로했던 한동훈 의원은 즉각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서 그 공세를 폈죠.
0: 네. 김 후보자 사태를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한 한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직접 기자회견도 열고 이 사퇴 회견 내용에 대해서 김 씨가 넣었어야 할 내용은 오빠 독약 로비 의혹에 대한 반성문 그 외 여러 문제에 대한 자기 반성이었다며 공익 제보받은 제가 잘못해서 복수하겠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그만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1: 네.
0: 또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를 포함해서 박지원, 송영길, 김의겸, 서영교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조폭 흉내내며 때로 덤비는 거 두렵지 않다. 그 복수 할 테면 얼마든 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제라도 국정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 재개가 안 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거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 걱정되니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번 사태를 이제 단순 사태로 끝낼 것 같진 않아요. 이제 특검이나 재수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0: 네, 장동영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주가 조작, 또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뭐 이런 의혹들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파헤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장동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나경원 의원은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도주인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 쥐약 게이트와 각종 비위 정황 장관 자격 미달을 넘어서 국회의원직조차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혐의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농단 주장까지 나온 이번 인사 참사 예견된 인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1: 지금 민주당도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복합적일 것 같은데 이제 네. 보고서 채택까지 어쨌든 밀어붙였었잖아요.
0: 그런데
1: 또 오늘 또 단독 보도도 나온 게 있고 여권에선 좀 반응이 어때요?
0: 일단은 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이 사퇴에 대해서 국정의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다.
1: 네.
0: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작 표적 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거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수사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서 법사위로 돌아오라. 함께 한동훈 의원의 범죄를 국민 앞에 밝히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다면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 네.
0: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민심 회복을 위한 결단이다. 더 나은 검찰개혁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논평을 냈고 진보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1: 네.
0: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 검찰 내부 자료를 이제 활용한 그런 의혹 제기 아니었느냐라는
1: 네.
0: 의구심은 지우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세를 좀 이어가고 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네. 그런 기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또 김민석 대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0: 네.
1: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후폭풍도 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네, 인사 후폭풍도 크지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실무 공백이잖아요. 10월에 이제 형사사법 책이 개편을 앞두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계속 비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에요. 근데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직제안을 보완을 하고 또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또 생기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고요. 공소청 출범도 걱정이지만 지금 검찰의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 수장도 지금 임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만
1: 네.
0: 지금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1: 그렇죠.
0: 높아지면서
1: 네.
0: 아직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제 과거 검사장 재직 당시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1: 네.
0: 검사 출신의 이 검찰개혁에도 반대했던 인사를 이 중수청장에 앉히는 거 개혁의 후퇴다라는 게 여권 강경파의 논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대통령도 사실 진영 내 반발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또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추가 검증 중이다.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유정 대변인이 하더라고요.
1: 네.
0: 일단은 이제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그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이후로도 여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은 낙마하고 중수청장은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 실타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0: 네.
1: 정부 여당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 결국 현장의 혼선은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0: 그러니까요.
1: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청년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0: 네. 오늘 청년의 날 기념식에 취임 뒤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기념사도 하고 또 이어진 청년들과의 토론도 이제 함께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단순한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총괄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

0: 청년을 위한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현장 속에서 직접 찾아보자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말도 했냐면
1: 네.
0: 지금 사실 정책 결정하는 권한이 큰 여러분은 불행히도 이제 그 청년 문제 동떨어져 있고 시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낡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 아니냐. 이 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좀 줘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1: 정책 이반자들은 사실 나이가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청년들 마음을 잘 못 읽는다 이 얘기인 거죠.
0: 네, 국무회의를 네. 하더라도 보면은 다 이제 다른 세대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 위치를 누가 가질 것이냐. 경력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1: 네.
0: 사실 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지명 또 뭐 청년 중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 지명했다라고 청와대 생각할 수 있는데
1: 이게 나이만 어리다고 네. 청년을 대변하냐
0: 그러니까요.
1: 그건 또 아니거든요.
0: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도 한때 청년이었고 청년인 가족도 있다. 여러분과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앞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새롭게 생겨나는 희망의 불씨들이 좀 더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적당한 몫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라고 강조했습니다.
1: 사실 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게 청년층 이탈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떻게 변화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0: 네. 예,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광주에서 청년 영화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청년들에게 좀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1: 네.
0: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조금 무거운 현안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7개월 만에 회담을 했는데 그 대미 전략 투자 협의가 핵심이었다고요.
0: 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0: 이 협의가 쟁점이었는데요. 회담 이후 조현 장관은 이 뭐라고 했냐면 이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도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함께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회 보고 연기로 첫 투자 사업 발표가 미뤄진 상황에서
1: 네.
0: 조 장관이 좀 원만한 협의를 강조한 반면에 미국은 속도전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1: 서로
0: 것이죠.
1: 서로 온도차가 있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한편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의지를 전했고 루비오 장관 역시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투적 실질 기여 여기에 좀
0: 네.
1: 방점을 찍는 것 같고 미국 이제 항행의 자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역할까지 좀 포함하는 의미
0: 맞습니다.
1: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어요.
0: 네. 그러니까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청해 부대가 중동에 파견돼 해적 등의 이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걸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이 듣고 트럼프는 군함을 포함한 뭔가 이제 전쟁에 도움되는 그런 병력을 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를 안 했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거부했네. 라고 미국 이제 일간 뉴욕타임스가 이런 취지에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니다. 정부는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소통화에 검토하고 있다.
1: 네.
0: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1: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
1: 네.
0: 이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 입장에서는 장병들 안전도 지켜야 되고 또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0: 네.
1: 이제 비전투적인 지원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거를 또 트럼프 요구로 딱 잘라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0: 네.
1: 그런 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미국에서 좀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0: 예, 이제 미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향후 회담을 위한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가능성을 묻는 이제 질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미 상당히 공개적으로 전달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공은 상당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관련해 시 주석에게 어떤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1: 네.
0: 어쨌든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좀 언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북미 대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말을 또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뭐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도 북미 대화 추진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전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1: 네.
0: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갑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cle loving you. Jesus.

0: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 아까 좀 하셨는데 네.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계속 기자회견 얘기만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거의 뭐 뉴스의 중심이 기자회견이었는데 결국 그 기자회견 내용이 이제 나왔고
0: 네.
1: 그리고 오늘은 또 아까 소식 전해주셨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하고 엮여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결국은 아 기자회견으로 시작해서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그러한 한 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아니 어제 밤까지만 해도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얘기였는데 오늘 오전 사이에 또 법무부 장관 사퇴를 하면서 이 내용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어요?
1: 근데 대한민국 정치 뉴스라는 게 네. 하루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늘 그런 뉴스들에 적응해 오고 있는 거죠.
0: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1: 일단 기자회견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0: 네.
1: 국정기조 자체를 뭐 크게 바꾸거나 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 얘기를 낮은 자세로 이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무엇보다도 답변 태도나 이런 게 좀 눈에 띄었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그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러한 태도,
0: 맞아요.
1: 그다음에 농담을 섞어가면서 그쵸. 이렇게 다소 이제 자기 주도,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그런 게 강했다면,
0: 네.
1: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제 그 농담과 웃음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0: 네.
1: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지쳐 보이는 표정과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것 같고
0: 기자회견 시간도 항상 초과가 됐었는데 뭐 120분 뭐 이런 식으로 초과가 됐었는데 어제는 거의 90분이 지켜졌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 기자회견 시간도 예를 들면은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대목은 딱 준비된 짧은 답변을 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았고 대답이 근데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0: 네.
1: 뭐 약간 원래 스타일대로 좀 길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정확하게 뭐 지켜지는 데까지 간 것 같고
0: 네.
1: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기조 자체를 크게 바꾼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 민생 관련한 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뭐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상당히 또 보였다. 이것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정치권과 언론이 이제 가장 주목한 주제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좀 선을 그었죠?
1: 그렇죠. 이 연임 개헌하고 공소 취소 얘기도 사실 또 이게 뭐 이번 주 내내 얘기한 거죠.
0: 네.
1: 기자회견 얘기하면서
0: 네.
1: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0: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1: 그렇죠.
0: 네.
1: 결국 이제 입장이 나온 건데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0: 네.
1: 취지의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온갖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선을 그은 거죠. 이전까지는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 갖고 있지 않느냐.
0: 네.
1: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등등의 이렇게 좀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직접 얘기 안 하냐. 왜 직접 연임할 생각이 없고 뭐 등등 왜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는 분명하게 연임할 생각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 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뉴스의 중심에서 본 얘기는 아닌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근데 이거는 지지층에서 일부 이렇게 주장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사실 국민의힘도 아 이제 뭐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얘기합시다 이럴 법도 한데
0: 네.
1: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연임 개헌 얘기를 더 하고 싶어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 연임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독재 아니냐.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독재다. 그래서 독재를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0: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 이걸 두고 언론의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연임견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아직 네.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언론은. 네. 근데 요 대목과 관련돼서는 한쪽에서는 아 그래도 대통령이 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입장 내놓은 거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0: 네.
1: 가령 지금 특검이 어쨌든 공소취소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조작 기소가 맞다라고
0: 결론을 내리면
1: 이게 분명한 네. 어떤 그러한 수사의 결대로 가서 그런 결론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고 뭐 이래서 이런 네. 결론을 내고 그걸 근거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네. 그럼 결론이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 입장 표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 이 집권 세력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사안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게
0: 네.
1: 정치적으로 부담을 이렇게 크게 지고 가는 모양새는 사실은 아닙니다.
0: 그러니까는
1: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예상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깎아내리기는 조금 더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특검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0: 네.
1: 조작기소 특검을. 그러면 아마도 특검 추천권이나 이런 걸 두고 또 추가 쟁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네. 이 조작기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이제 공소취소가 되느냐 마느냐로 갈 건데
0: 네.
1: 그런 특검 수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엄정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본인이 특검 임명하는데 그러면 추천은 그래도 뭐 야당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아마 논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형식적으로는 요 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선 또 여야가 또 수싸움을 크게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 아예 공소취소를 좀 완전히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1: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0: 네.
1: 그러니까는 이 공소취소 뭐 내 임기 내에 뭐 하지 않겠습니다.
0: 네.
1: 라든가 뭐 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없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해법에는 동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0: 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 절차를 통해서 기소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0: 그 전제가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일반 시민, 뭐 공무원, 뭐 정치인, 그다음에 뭐 언론 이런 데도 다 이 과도한 어떤 수사 그리고 어떤 조작에 가까운 그런 기소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0: 네.
1: 대통령이 지금 본인 문제라고 해서 공소취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0: 네.
1: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건만 가지고 공소취소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건데
0: 네.
1: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공소취소 논란은 지금 정치적 논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치의 문법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게 보면 이게 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0: 네.
1: 그러면 필연적으로 아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 자기 권한 행사에서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그 꼬투리 잡기 그런 것에는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그건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그런 얘기는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공소취소 논란은 이게 좀 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 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 계속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공소취소 논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좀 추구 전략은 없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사안을 네. 대통령 사건의 문제로 이렇게 좀 만들어버린 요 측면이 좀 여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공소취소라가 아니라
0: 네.
1: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이제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0: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런 그렇죠. 식으로.
1: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의원 모임 만들고 뭐 100명씩 오고 막 이러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는

0: 조작 기소는 이재명 대통령 건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실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1: 네.
0: 근데 늦은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대통령하고 그래도 관계성이 좀 덜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특검이든 뭐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들 중에 경향신문하고 뉴스타파 등이 수사를 받았던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기억나실 건데 이 사안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가 그 당시에 뭐 김만배 씨가 뭐 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옛날에 이제 그 이전에 대장동 이전에 수사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 초기에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반박을 함으로써 대선에서 이제 뭔가
1: 네.
0: 이 우위를 잡으려고 했다 뭐 이런 틀로 접근한 그 사건인데 사실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거의 70% 이상은 밝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경향신문과 뉴스타파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한 적도 없고
1: 네.
0: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박모 검사 다른 검사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의 소스를 이재명 캠프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해야 이제 이런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1: 네.
0: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 되는 건데 그걸 못 찾아갖고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거잖아요.
1: 네, 네.
0: 그 법정 갔더니 판사가 이거 왜 공소장을 이렇게 써왔느냐. 명예훼손으로 걸어놓고 왜 공소장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냐 이라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냥 무리한 수사였던 건데 근데 이런 거부터 사실 이 진상규명을 하면
1: 네.
0: 이거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이 하명수사, 기획수사 이렇게 보이는 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수사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아 이거는 수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어떤 과정을 쌓아나가는 게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는 영역부터 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 보면은 호르무즈 파병 언급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0: 그쵸, 앞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 그리고 외국군의 지휘 아래 한국 장병을 배속시키는 형태의 파병은 안 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요약을 하면
1: 네.
0: 다만 이제 한국의 상선이라든가 그 유조선도 다니고 하는데 원유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 이 점은 이제
1: 네.
0: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청해부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해부대는 작전 위치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소말리아 인근의
1: 네.
0: 해적이나
1: 그쵸.
0: 이런 걸 상대하기 위한 부대인데.
1: 네.
0: 근데 이 작전 구역을 좀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역 근처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
1: 네.
0: 이제 아덴만 작전 같은 게 그런
1: 네.
0: 사례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작전 구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것 정도는 뭐 파병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다.
1: 네.
0: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때 준해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 네.
0: 이 생각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일 날 국방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둘러보고 왔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후에 아, 이 파병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1: 네.
0: 이 기자회견 바로 전날에 NSC 회의가 취소됐어요.
1: 그렇죠. 네.
0: 그 원래는 여기서 안건으로 다루고 아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파변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1: 네.
0: 봤는데 이게 좀 취소가 되면서 이미 아 그러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시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어떤 기류 변화나 상황 변화가 아마도 이런 이제 언급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어떻게 보면 파병 대신 청해부대 이런 작전 반경 조율하는 쪽으로 좀 이제 카드를 좀 바꾼 것 같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좀 어떻게 볼까요? 왜냐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트럼프 요청을 거절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평론가니까.
1: 네.
0: 이 스마트폰에 뉴욕 타임스 앱을 이제 깔아놓고 있는데
1: 네. 네.
0: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속보가 오더라고요.
1: 속보가 왔어요.
0: 그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한 날 낮에 기자회견 끝나고 속보를 보내주거든요. 그
1: 네.
0: 앱이. 근데 그 앱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1: 아.
0: 이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아 우리는 그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르는 건데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도 군사적으로 파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속내는 군사적 기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1: 네.
0: 다른 걸로 그러면 해라 이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계속 보도가 나온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인텔의 공장 짓담아

0: 다른 거 거기 임대해가지고 생산시설을 거기다가 거기 그걸 통해서라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핵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에 투자를 해라 이 보도도 네. 나왔잖아요. 이걸 추가로 요구했다. 이게 예를 들면 핵발전소에서 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는데 그 사용 후 핵연료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 방식으로 재처리하면은 핵무기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토늄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근데 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건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는 기술인데 이게 좀 더 이제 개발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라는 건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원전을 건설하는 걸 같이 사업을 하자. 이것도 협력 사업이다. 이것도 투자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지적재산권 문제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가 인수해서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건 안 된다. 돈만 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으니 이런 요구를 어차피 어느 정도 수용할 거면 파병 꼭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이 정부가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무리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11월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1: 군사적 부담을 덜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혼란스럽네요.
0: 그렇죠.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 힘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부동산이나 뭐 레버리지 ETF 이런 주식시장 관련한 메시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정책 의지를 좀 강하게 밝혔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공급과 관련돼서 신경을 쓰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인데, 네. 근데 이거는 또 기존에 이제 밝혀오던 입장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언급하거나 또는 뭐 따로 평가할 만한 변화를 시사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감소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건데, 그러니까는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공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네. 근데 왜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와 그다음에 네. 서울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실제로 있는데 아마 근데 요거는 국민의힘 쪽하고 계속 논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역이겠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장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 언급으로는 일단 부동산으로 악화되어 있는 민심이 다시 회복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고 네. 실제 공급이 진척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해야 이게 여론이 바뀔 텐데 이것도 좀 제한적일 거거든요. 아무래도.
1: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장만으로는 크게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발언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한 거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이 많고 그러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동시에 또 그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등에 대해서는 설명의 구체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아직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1: 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된지 자세히 모른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0: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논란의 어떤 그러한 실마리들을 좀 남긴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내 그 갈등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이 집권 세력의 분열은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고 네. 친문 친노 친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다 이 동지다. 그래서 서로 진심을 의심하거나 멸칭이나 뭐 혐오, 증오의 언어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딱 지지층을 겨냥한 얘기죠.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중도는 물론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네. 다만 이 진보층이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여성 유권자층이 평소에 나는 진보다라고 답을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근데 그 거기서 등 돌린 현상도 여기에 지금 진보층에서 지지율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 지지층 이슈로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치안 문제나 이런 걸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적인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원래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막 뭉쳐서 이걸 방어한다든지 그쵸.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을 향한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가 있겠죠.
1: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 했었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전격 사퇴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의 효과를 살리는 측면에서만 보면 김승원 후보자 사퇴가 플러스 요인이 원래는 될 수도 있죠.
1: 네.
0: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소시효 관련 메시지도 내고 뭐 인사검증에 대한 어떤 문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승원 후보자가 사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 강행이 되면
1: 네.
0: 아 그럼 대통령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 자진 사퇴한 게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텐데
1: 네.
0: 문제는 이후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겠습니까?
1: 그쵸.
0: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 의혹이 있어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에 이제 이 보좌진들이 보좌관이나 뭐 이런 비서들이 아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무슨 성비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 네.
0: 여러 가지가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이제 투서를 넣었다는
1: 네.
0: 건데 일단 청와대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요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려워지겠죠.
1: 그쵸.
0: 그래서
1: 네.
0: 요 이후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111번님이 신청해 주신 비틀즈 Let It Be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볕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부 동해안은 내일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태풍 두지안은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9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늦더위는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5도를 기록하며 예년보다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 역시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서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

0: 것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7: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펀의 We Are Young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되게 처음 보는 번호들 또 처음 보는 아이디로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드리버님, 인사검증 본인이 껄끄러운 면이 있으면 직접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매번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거부하면 될 텐데 자리에 권력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후환을 예측 못하는 걸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식 호황일 때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딱 빠져나오지 못해서 골골거리고 있는 일인입니다. 주식 얘기는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경제 얘기, 주식 얘기를 할 건데 오히려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을이당님, 추석 명절 때 근무라서 가족들과 대구 할머니 댁에 미리 다녀오는 길입니다. 안성 부근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데 주말은 CBS 들으며 가니까 정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잘 들을게요. 아, 네. 지금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2117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6주 전 갑자기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빨리 퇴원하고 싶어요. 아, 6주 동안 병원에 있으시면 진짜 답답하죠. 네. 빨리 퇴원하길 바라면서 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702번 쓰시는 분, 오늘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 봄에 제대하고 알바하고 게임 코칭도 하는데 커피 선물 하나 안 될까요? 그리고 23일은 어느새 결혼 26주년인데 축하의 의미로 한 잔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이렇게 문자 주셔서 이렇게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그 부동산 정책이나 기자회견 또 한동훈 의원 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경제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0: 식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단타로 2억 벌었다라는 말, 이걸 보면 전치 4주 정도의 통증과 비슷할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송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꼭 전치 4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때문에 속상한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아까 청취자 0702 쓰시는 분, 아까 그 위알 0 듣고 통장장부 0 아니시죠? 이런 갓 의견도 주셨는데,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속상하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를 분석하고 앞으로 증시를 전망해 봅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이번 주 증시의 특징,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5: 아, 이번 주는 사실 그 모든 게 악재만 있었어요. 사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4: 아, 그래요?
5: 그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 초반에 이제 급락 출발했거든요. 네. 월요일 날 3%나 급락했다가 네. 이제 금요일 날까지 다 돌리면서 네. 좀 이제 악재를 해소했고, 첫 번째 악재는 AI 속도 조절론. 그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무데이 이제 CEO가 네. 이게 AI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속도 조절 좀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지난주 주말에 딱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AI 투자를 줄이는 건가?
4: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뭐 투자를 줄이는 건 아니었어요. 규범을 만들자.
4: 규범을 만들자.
5: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교통법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AI가 이제 통제력을 잃게 되면 인류한테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이참에 규범을 만들되 좀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가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지출을 줄이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당시에. 네, 네.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의 금리가 10년 만기 이제 장기금리인데, 네. 이게 5%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5%를 마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넘으면 뭐 이거 증시 이제 폭락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돌파했는데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또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비가 그거였죠. 금리 인상.
4: 네.
5: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4: 그렇죠.
5: 근데 첫날은 좀 빠지긴 했는데 인상하고 다음 날 나스닥이 급등해 버렸어요. 반대로.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악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주식 시장은 월요일만 좀 급락하고 회복이 되면서 시장은 악재를 오히려 잘 해소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네. 그 이제 악재 되게 좀 시장이 둔감해지고 있다.
4: 아.
5: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 그러면 이 악재들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특히 이제 어제 좀 반도체 주가 좀 달렸어요.
5: 네.
4: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5: 그러니까 막상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네. 이제 시장은 그런 거거든요. 악재가 있어도 그게 차라리 악재가 그냥 노출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시장은 그걸 나쁘게 안 봅니다.
4: 네.
5: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도 계속 한다 했거든요. 네. 결국 하고 나니까 뭐 이제 더 나쁠 게 있나? 이렇게 반대로 해석이 됐고
4: 네.
5: 두 번째가 젠슨항 CEO가 내년에 반도체 칩 판매량이 올해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속도 조절론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해소가 됐어요. 투자는 계속 하는구나. 여전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제 의심이 있다가 네.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전히 반도체 가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금요일 날 반도체가 이제 모처럼 좀 급등세를 보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매주 좀 뭔가 반복되는 느낌도 네.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반도체 이제 좀 너무 달려온 것 같다 이랬다가도 또 아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AI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런 패턴 좀 계속 반복된다고 봐야 될까요?
0: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되게 좋았다가 7월에 폭락을 해서 한 반토막이 네. 났어요. 8월까지는 되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 네.
0: 9월 돼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려는 모습인데.
1: 네.
0: 아직까지도 시장에 의심이 많죠. 여전히. 근데 이제 점점 좋은 또 소식들이 나오는데
1: 네.
0: 그게 8월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됐는데
1: 아.
0: 9월 돼선 조금씩 반영하고 있어서
1: 네.
0: 그래서 반도체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7월 급락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1: 네.
0: 좀 약간 반등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1: 네.
0: 뭔가 좀 좋은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등을 준비 중에 있다.
0: 네.
1: 그리고 앞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살짝 했는데 네,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좀 반대를 했는데 케빈 머시 의장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 네.
0: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좀 좋대요.
1: 어.
0: 경기가 좋으면
1: 네.
0: 물가가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쉽게 지금 안 꺾인대요.
1: 아.
0: 좀 꺾여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거기다가 이제 중동발 고유가
1: 그게 참
0: 네, 그거 요 세 네. 가지 원인을 들어서
1: 네.
0: 일단 이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잡겠다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는 인플레이션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첫날은 되게 해석이 안 좋았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1: 네.
0: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1: 네.
0: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를 희생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제를 희생해서라도
1: 네.
0: 물가를 잡겠다.
1: 네.
0: 이렇게 첫날은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은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되게 이제 갑자기 다음 날은 달라지면서 이제 주가 급등했던 게
1: 네.
0: 경제를 뭐 희생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적어도 네. 물가는 확실히 잡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그 파웰 연준 의장이
1: 네.
0: 당시에 금리를 정말 너무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급락하고 경기도 안 좋았는데
1: 네.
0: 그때는 금리 인상 타이밍을 너무 늦게 해버린 거예요. 좀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1: 네.
0: 물가가 한참 튄 다음에 뒤늦게 잡으려고 이제 쫓아간 거죠. 그런데
1: 아.
0: 케빈 워시는 그게 아니고
1: 네.
0: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지만 앞으로 경기가 좀 좋잖아요.
1: 네.
0: 그러면 경기 좋으면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더 오를 거거든요.
1: 그쵸.
0: 이걸 막기 위해서 나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다.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1: 물가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0: 네, 그러면 네. 물가가 잡히면 이 장기금리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년물 장기금리가 오히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금리 인상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랑 비슷해요. 한국은행의 그 신현종 총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1: 네.
0: 물가가 높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근데 자기는 호미로 먼저 막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케빈 워시가 따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1: 케빈 워시가 한국은행 네, 총재를 따라한
0: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두 사람의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이 신뢰를 주잖아요.
1: 네.
0: 아, 이분이 있을 때는 물가는 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좀 급등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1: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 볼 수 있지만
0: 네.
1: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확실하게
0: 네,
1: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아닌 것이다.
0: 네.
1: 그럼 이제 우리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금리 인상, 아까 뭐 경기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좀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0: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금리가 오른 금리는 중력이라 그래요. 이건 워런 버핏이 했던
1: 네.
0: 얘기인데 중력이 올라가면 우리 몸이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땅에 닿잖아요.
1: 네.
0: 근데 무중력 상태는 어떻게 되죠? 그냥 몸이 붕붕 뜨잖아요.
1: 뜨죠. 네.
0: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낮춰버립니다. 돈을 쫙 푸니까
1: 네.
0: 어떻게 돼요? 자산값이 그냥 급등하죠.
1: 네.
0: 그냥 뭐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 22년처럼
1: 네.
0: 주가가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실 텐데
1: 네.
0: 근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0: 금리를 올리냐면
1: 네.
0: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한테 5만 원을 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4만 원을 주면 자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왜 이렇게
0: 뭐야 이거 왜
1: 적어줬어?
0: 나만 원짜리 지금 경제 활동을 난 지금 못 하는데
1: 네.
0: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사실 금리 인상과 똑같은 건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그 긴축이라 그래요.
1: 그쵸.
0: 경제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자녀가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경제활동하다가 갑자기 4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리가 오르면 내 담보대출 금리 오르면 그만큼 소비 못하죠.
1: 그렇죠.
0: 근데 불편하니까 소비를 줄이면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서로 막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1: 네.
0: 물가 오르겠죠. 근데 금리 인상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갑자기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그 물건값이 좀 떨어지죠.
1: 네.
0: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자녀분이 이제 만 원짜리 활동을 못하면서
1: 네.
0: 그런 것들을 못하면 그 당시 그걸 살 수 있는 물가가
1: 네.
0: 떨어지게 됐죠. 수요가 주니까.
1: 네.
0: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를 때
1: 네.
0: 금리를 이제 인상해서 이걸 잡는 건데
1: 네.
0: 그렇게 좀 설명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뭔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1: 네.
0: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비용 증가하죠.
1: 네.
0: 우리 개인들도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리 때문에 대출금리도 올라가니까
1: 그쵸.
0: 소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기업들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눌린다. 그런 관계 때문에 금리 인상과 주가는 좀 약간 역의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번에가 조금 의외였던 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주가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해소돼서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0: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오르려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뭐 그렇게 다들 배우셨을
1: 네.
0: 거고. 근데 지금 시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번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1: 네.
0: 지금 주식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엔비디아. 우리 한국엔 삼성전자. 근데 미국에서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은 회사들 한번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뭐 주가 반토막 나 있어요.
1: 네.
0: 그 왜 그럴까요? 소비 기업들.
1: 소비지. 네. 그러니까
0: 금리를 올리면 소비를 못 해요.
1: 그렇죠.
0: 줄이죠.
1: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당장 내가 쓸 돈이
0: 맞아요.
1: 줄어드는 거니까.
0: 근데 지금 네. 시장의 주인공은 소비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짓죠. AI 해에서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1: 네.
0: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많이 할 때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겠죠. 뭐 반도체를 구매해야 되니까.
1: 네.
0: 근데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만드는 기업들이 금리가 막 올라가요.
1: 네.
0: 금리 오른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일까요?
1: 지금
0: 이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예를 들면 5% 금리로 돈 빌렸는데
1: 네.
0: 30% 수익이 날 것 같은
1: 아,
0: 거예요. 그럼
1: 네.
0: 빌려서라도 해야죠.
1: 아.
0: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1: 네.
0: 지금 금리가 10%예요. 근데 나는 확신이 돼요.
1: 네.
0: 올해 나 50% 벌 것 같다. 그럼 빌려서라도 무조건 하려고 하겠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이건 또 생존 게임이잖아요. 지금 AI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금리는 후순위가 된 거예요.
1: 아.
0: 금리가 높아서 내가 이거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상태인데도
1: 네.
0: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1: 네.
0: 그 돈들이 그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안 빠지고 이게 이제 버티는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옛날하고 좀 시대가 바뀌어서 주인공이 바뀌어서
1: 네.
0: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아, 왜 금리 높은데 주가 안 빠지지? 아마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옛날엔 소비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장기 투자 중심으로
0: 맞아요.
1: 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는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고
0: 네,
1: 있는 시장.
0: 그리고
1: 시장이다.
0: 이것만 더
1: 네.
0: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히려 이걸 따라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이 빅테크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도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1: 그쵸.
0: 하죠.
1: 네.
0: 이거 다 돈 필요하죠.
1: 그쵸.
0: 그럼 돈 빌려야 돼요. 돈을 많이 빌리면 금리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1: 오르죠. 네.
0: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후행적인 거예요. 금리가 얘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1: 네.
0: AI가 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1: 투자가 늘면서 금리가
0: 오히려 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니까
1: 네.
0: 금리에 너무 민감하게 이제 시장이 반응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AI 이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번 주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AI 속도 조절론이잖아요.
0: 네.
1: 뭐 엔트로피기 연구원 제이콥 쿡슨이 뭐 이 회사 사람들은 AI가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진지하게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AI 업계가 좀 뒤흔들어졌었는데
0: 네.
1: 이 AI 속도 조절론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그냥 소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1: 소음.
0: 예.
1: 아.
0: 그러니까 AI 투자를 줄이자가 아니라
1: 네.
0: 이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동차들이 막 교통법

0: 입고 없으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 도로가.
1: 네.
0: 그래서 이제 교통법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자동차 개발 안 합니까? 당연히 그거랑 이거랑 별개로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선 이제 이거를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AI 속도 조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신 모델을 정말 빨리빨리 내놨는데
1: 네.
0: 너무 이거에 안주하지 말고 좀 요거 출시 속도를 좀 늦추면서 우리 규범은 좀 일단 만들어 놓자. 약간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1: 네.
0: 이게 투자를 줄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세게 얘기한 거죠. 뭐 인류의 뭐 재앙이 올 거다.
1: 좀 무섭더라고요.
0: 네. 네. 근데 젠슨황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늘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인터넷도 있고 여러 그런 우리 산업혁명이나 뭐 여러 이 사이클도 봤잖아요.
1: 항상 그런
0: 그럴 때마다
1: 있었죠.
0: 두려움을 느끼죠.
1: 네.
0: 새로운 게 시작되면. 근데 인류는 되게 인류는 참 대단한 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걸 반드시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도 AI가 뭐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런 규범도 만들고 하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제어는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1: 아.
0: 그래서 이런 규범 만드는 건 괜찮죠. AI가 어떤 행동을 못하게 제어판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투자를 마치 못 안 할 거다.
1: 네.
0: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AI 지출이 이제 늦어진다. 이렇게까지 너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규범을 만들자는 움직임 자체가 확대한다는 분위기에 이제 반증일 수도 있겠다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생각도 들어요.
0: 오히려 네.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더 시장이 커지니까.
1: 근데 이제 그 AI 개발 업체들의 윤리적 책임 이것도 이제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아직 규정이 없잖아요. 이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미국 내에서 이 기업들이 한다고 칠게요.
1: 네.
0: 중국이 같이 할까요? 중국이 같이 파트너로서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1: 네.
0: 내가 여기 왜 들어가? 그리고 이 규범을 누가 만들 거죠?
1: 네.
0: 엔트로피과 오픈AI 둘이 지금 이제 일심동체인데 약간 의견이 이 둘이 만들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다른 기업들이 종속이 돼요.
1: 네.
0: 그럼 그 기업들이 따라갈까요? 자기네들이 요 밑에 이제 딜을 받쳐줘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줄 세우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는 기업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왜 들어가지? 그러니까 저는
1: 네.
0: 이런 규범이 만드는 건 맞는데
1: 네.
0: 과연 이게 쉬운 문제가 될까? 그리고 미국 정부도 별 관심이 없어요.
1: 예,
0: 일단은 중국한테 지면 안 되니까
1: 네.
0: 그건 나중 문제고 빨리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늦춰? 빨리
1: 네.
0: 해야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냈어요.
1: 네.
0: 이 CEO에 맹비난을 했거든요.
1: 네.
0: 위선자라고. 착한 척하고 있다고.
1: 그럼 이건 좀 딜레마적 상황이긴 하네요.
0: 네.
1: 이
0: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네. 이런 그냥 기업 스스로가
1: 네.
0: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킹을 좀 하나 봐요. AI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른
1: 네.
0: 회사 들어가서.
1: 본인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0: 네.
1: 거 아니에요. AI가.
0: 근데 그거는
1: 네.
0: 그 기업이 그걸 만들어줘야죠. 자체적인 규범을.
1: 지금
0: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좀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지만 지금 워낙 뭐 이제 규제나 이런 걸림돌이 많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의 무게추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기울고 있다는 뉴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 이제 호남 클러스터가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뭐 800조가 들어가야 되고
1: 네.
0: 뭐 부지 문제도 있고 거기 뭐 물 문제, 전력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죠. 네, 한 번에 이거 추진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그 첫 양산이 2030년인데
1: 네.
0: 이게 좀 사실상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부지도 전력도 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자이닉스는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어쨌든 많이 공장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일본, 미국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저는 뭐 해외에 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왜냐하면 특히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가 미국에 들어오길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1: 네.
0: 미국 내에다 뭔가를 만들어주길 원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거기에 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분산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하면서
1: 네.
0: 일정 부분 분산을 한다면 저는 뭐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1: 네.
0: 어쨌든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주가 되는 게 당연히
1: 그쵸.
0: 좋죠.
1: 네, 일자리 문제도 네. 있고. 네.
0: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관이 협력을 해야죠. 근데 과연 기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부지나 전력을 그 시간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업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부가 좀 이 삼성과 하이닉스 좀 발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엔 경제 염승한 LS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천생연분님의 신청곡 원더걸스의 테이미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나요?
1: 예, 뭐 지난회는 아포칼립스 영화의 결정판이라고 네. 저 혼자 생각하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미래소년 쿠난 소개해드렸고요.
0: 네.
1: 이번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추석에서 대화의 마중물을 이제 삼으면 좋겠다 싶은 이제 영화 불편한 진실에 관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불편한 영화를 추석에 얘기 나누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1: 영화 한 편은 영화 자체는 불편하지 않아요.
0: 근데 네.
1: 글쎄요. 그 정치나 뭐 개인사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0: 영화 얘기가
1: 네, 차라리 영화 얘기가 네. 안전하실 거예요.
0: 어떤 영화인가요?
1: 예, 일단 앞서 코너에서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 오픈 AI의 허깅 페이스 네.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AI 속도 조절론, 심지어 이제 AI 종말론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저는 그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심각한 게 맞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저희 코너에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0: 네.
1: 그 2025년하고 26년에 논문이 이제 두 편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근데
0: 네.
1: 인간을 AI가 인간을 속인다. 그 의도적으로 속인다.
0: 네.
1: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속이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0: 네.
1: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0: 네.
1: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그 AI 에이전트, AI 그 컴퓨터의 이제 권한들, 여러 가지 권한들, 사람의 권한들을 AI한테 넘기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다가 지금 이런 그 오픈 AI 허깅 페이스 해킹 사건이 났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무책임한
1: 예.
0: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지금 경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 맞습니다.
0: 네.
1: 빅테크들이 에이전트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0: 네.
1: 들고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엔트로픽의 CEO. 근데 이 양반이 그

0: 콘택트 영화 콘택트 저희가 또 소개시켜드렸던 그 영화인데 네. 콘택트의 대사를 본인의 칼럼에 그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 어떤 대사냐면 네. 이 콘택트의 주인공이 네. 그 전 지구에서 한 명을 뽑는 이제 외계 문명 탐사 비행 그 후보자 선발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받는데 네. 무슨 질문을 받냐면 외계 문명을 만나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네. 뭘 질문하겠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냐. 예, 네. 그런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사를 딱 이 영화에 이제 이 대사를 콕 집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거 보면 저는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 뭐 꿍심이 있다 뒤에 그 여러 가지 그 CEO들이 일제히 다 같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해서 네. 꿍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페인트 모션이다 뭐 이런 페인트 얘기가 있는데 모션, 네. 저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최소한 그 아모데이 네. CEO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어쨌든 문명을 이제 발전시킬 수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는 이제 진정성이 있다 이건 거죠.
0: 예예. 예. 네. 애상초 그 뭐 엔트로픽이 추구했던 것도 네. 그 AI를 발전시켜서 그 안전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혼란의 와중에 또 주목을 끼는 인물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1: 누구요?
0: 그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죠. 무소속이요. 버니 샌더스 의원인데.
1: 네네.
0: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 타이밍을 맞춰서 AI 개발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SI라고 그러죠.
1: 네.
0: 초인공지능은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지능은 연구 개발 금지를 시켜야 된다. 봉인을 해버려야 된다.
1: 이 시대에 완전 역행하는 법안을 또 냈네요.
0: 예예. 예.
1: 네.
0: 근데 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젠지 세대들하고 네. 그 대담을 나눴어요.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젠지 패널들이 계속 거론하는 영화 하는 편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의원이 이 영화 보셨어요. 근데 샌더스 의원 안 봤어요. 바빠서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보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영화가 뭐냐면 네. 월이에요.
1: 아, 월이.
0: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입니다.
1: 오늘 소개할 영화가 월이입니다.
0: 이제 등장했습니다.
1: 네. 지금 서론이 엄청 예. 길었어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그래서 월이입니다.
0: 예, 네. AI 종말론 얘기 나오면 이제 터미네이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예. 앞서 이제 그 AI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경제방송에서. 그러니까 물드림민이 터미네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의견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AI 종말론 했을 때 거론된 영화가 이제 터미네이터긴 하잖아요.
0: 예예.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이제 큰 사각지대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원리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젠지 패널이 한 거거든요. 근데 원리 일단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리면 네. 2008년 작품이죠. 픽사 애니메이션.
1: 이것도 오래됐네요 벌써.
0: 네. 벌써 18년 전 영화인데 네. 꽤 예언자적인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때는 영화의 배경은 네. 2800년쯤 됐어요. 너무 멀리 잡았어.
1: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나 보다.
0: 예, 예. 네. 근데 지구가 이제 완전히 황폐한 고철의 세계가 돼 있습니다. 먼지와 고철에 굳이 네. 화성에 갈 필요 없는 지구가 화성화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일한 생명체는 바퀴벌레 한 마리밖에 없고.
1: 바퀴벌레 정말 예. 생명력이 강하네요. 네.
0: 로봇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여전히 가동되는 폐기물 압축 정리 로봇이 바로 월리. 네. 주인공 월리입니다. 근데 이 월리는 그 헬로 돌리라고 그 옛날 뮤지컬 대작이 있어요. 그 영화를 매일 보면서 인간의 감정을 이제 배우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 우주선이 갑자기 그 날아오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하얗고 반짝반짝한 에바라는 로봇이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완전히 한눈에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가 모종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우주선을 타고 돌아가는데 이 우주선 벽에 매달려서 네. 따라가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훨씬 커다란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기보다는 우주섬에 가까운 네. 그런 구조물인데 우주 구조물이죠. 우주 크루저선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 모든 것이 깔끔하고 근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중부양에 있는 둥둥 떠있는 네. 로버 의자에 네. 인간들이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이제 퉁퉁 부른 물만두 같고
1: 물만두
0: 조랭이 떡 같은 이제 몸에
1: 조랭이 떡 네 비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0: 그런 인간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1: 네.
0: 바로 근데 그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원리의 이제 미래 상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모든 것이 자동화돼 예. 있는 모습이요.
0: 예, 예.
1: 네.
0: 터미네이터는 AI나 로봇에 비관론을 건드리잖아요.
1: 네.
0: 근데 원리는 낙관론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낙관론

0: 시나리오가 정말 시나리오대로 돼서 극단적으로 이게 잘 완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낙관적인 세계는 과연 낙관적인 세계냐?
1: 그러니까 인간은 귀찮은 걸 하지 않는 거죠. 로봇이 네. 다 해주는 거죠.
0: 네, 로봇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그 크루즈 선의 선장이 잠만 자다가 갑자기 그 알람을

0: 그래서 모든 것이 또 깔끔해서 완전히 멸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세상이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데
1: 네.
0: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상이 과연 유토피아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1: 네.
0: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였냐. 그래서 그 지금 AI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가지고 있는데 낙관론 쪽에서는
1: 네.
0: AI와 로봇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완전히 그 일상의 노동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1: 네,
0: 소득이 많아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연 뭘 하게 될까?
1: 네.
0: 그 많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이제 노동이 사라져 버리면
1: 네.
0: 어디에서 찾게 될 것인가? 근데 이런 그 급격한 변화,
1: 네.
0: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준비해 우리 문명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원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던지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바라는 그
1: 네.
0: 로봇이
1: 네.
0: 수행했던 임무가 지구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거였어요.
1: 그쵸.
0: 그래서 아주
1: 네.
0: 작은 식물 하나를 가지고 식물이 들어있는 낡은 구두를 가지고 이 우주선에 돌아온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이 우주 그 우주 섬에서
1: 네.
0: 그 알람이 뜬 것은 어떤 알람이 떴냐면 이제 이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때다. 지구로 귀환을 해서 지구를 이제 복구할 수 있을 때가 왔다. 이제 이러면서 그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1: 그 지구에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됐다. 이거를
0: 네.
1: 이제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죠.
0: 네네.
1: 네.
0: 그래서 드디어 700년 만에 이제 지구로 돌아간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AI하고 또 다른 AI가 이제 악당 AI가 있죠.
1: 네.
0: 그 과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 네.
0: 너무 목표에 충실해서 인간한테 이로운 거를 그 방해하는 그런 AI하고 이제 싸우면서
1: 네.
0: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 주인공들이 미션을 수행하는데
1: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지금의 AI들도 그 AI 해킹 문제가 발생한 것도 목적만
0: 네.
1: 이루려고
0: 네네,
1: 하다
0: 맞습니다.
1: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 거잖아요.
0: 네.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근데
1: 네.
0: 인간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같은 건 판단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 해피엔딩이죠. 영화는. 근데 그 인간이 돌아가는 곳은 육체 노동이 있던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1: 네.
0: 그 과거까지 돌아가는 과정까지만 보여주고 그 직전까지만 보여주고 그 과정은 저는 이 부분이 그 원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한데
1: 네.
0: 그 엔드 크레딧의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정이 갔어요?
0: 그 이게 굉장히 그 픽사라는 회사가
1: 네.
0: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쟁이들의 회사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 회화의 발전, 인류의 회화 발전 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복구가 되나
1: 네.
0: 이런 걸 이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스코어 벽화, 동굴 벽화 같은 구석기 시대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벽화 같은
1: 네.
0: 그 그림으로 시작해서 이제 파피루스 그림,
1: 네.
0: 그리스 도자기 이제 문양 같은 느낌, 그다음에 모자의 중세 모자이크,
1: 네.
0: 그다음에 다빈치의 스케치, 뭐 그다음에 인상파로 넘어오고 점묘법에서 마지막에 이제 고흐의 이제 화풍으로 마무리를 해서 인류가 이렇게
1: 네.
0: 그 문명을 지구를 복구를 했다라는 걸 이제 굉장히 짧게 보여준 게 굉장히 재치 있고
1: 네.
0: 굉장히 잘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 이제 결국은
1: 네.
0: 담긴 그 원리의 결론은 뭐냐? 기술하고 자연
1: 네.
0: 사이에 기술과 자연 사이에 인간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이
1: 네.
0: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1: 네.
0: 자동화 기술은 그대로 살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자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애니메이터들의 바램이 그 에필로그에 이제
1: 네.
0: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치 있는 에필로그다.
1: 네.
0: 그 본편보다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드는 에필로그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1: 그리고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작은 식물을 키우는 그 장면 있잖아요.
0: 네.
1: 왜 그거를 그 생명이 약간 여기서 이제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황폐화의 끝에서 그 작은 새싹에서 희망을 본 거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은 그 흙에서 시작됐다 이런 거를 또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네, 그 영화를 네. 보면서. 절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구두에 아주 작은 식물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게 전 그 아주 거대한 우주선보다 훨씬 중요해

0: 그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네. 그 식물이 죽을까봐 막 네. 그 비명을 질러서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도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네. 원리가 굉장히 이제 탁월한 그 영화. 인 그 하나의 그 방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들은 주로 이제 잔소리를 하는 영화가 되기 쉽상인데 네. 이 원리는 그런 함정을 굉장히 잘 피하고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예. 그리고 영화 한 편 좀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영화는 네. 이제 환경 재앙에 대한 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진짜로 불편합니다. 원리는 귀여운데 이 영화는 정말로 불편해요.
1: 앞서 워리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줬다면 이거는 네. 대놓고 메시지 주는 건가요?
0: 예, 대놓고 건가요? 이제 네. 폭로 근데 다큐멘터리입니다.
1: 네.
0: 제목부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시스피러시라고 C는 바다의 C, 그다음에 컨스피러시의 그 음모론 이 둘을 합친 용어인데
1: 네.
0: 그 2009년에 그 더 코브라는 아주 충격적인 다큐가 개봉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1: 네.
0: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제 돌고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타이지라는 마을에서 잔인무도하게 돌고래들을 학살하는 이걸 이제 폭로하는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는데
1: 네.
0: 코브가 워낙 일본의 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대 돌고래 뭐 이런 구도 또 이게 나아가서는 서구 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야만으로 놓고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일본을 일방적으로 바라봤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의 민족주의자나 이제 국주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에
1: 네.
0: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좀 많이 묻혔어요. 영어로.
1: 이게 약간 민족주의 논란으로
0: 네.
1: 갔군요.
0: 네, 네. 잘못 흘러갔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상당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겠다 싶은 장면도 많았어요.
1: 네. 네.
0: 사실은. 근데 그 지점에서 바로 이 시스피어스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브에서 다뤘던 이 타이지라는 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 네.
0: 이 코브의 주인공격이었던 그 돌고래 보호 단체죠. 돌핀 프로젝트에 릭 오베리라는 이제 분이 출연을 해요.
1: 아, 네, 네.
0: 예. 이 릭 오베리라는 분이 그 플리퍼라는 TV 드라마에서 그 돌고래 조련사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자기가 조련하던 그 자기가 그 출연시키던 돌고래가 자기 눈앞에서 자살을 했어요.
1: 돌고래가 예. 자살을 해요?
0: 숨을 쉬는 걸 스스로 거부해 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이분은 아, 이건 100% 자살이다.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련사에서 돌고래 보호주의자로 이제 전향을 했죠.
1: 돌고래가 자살한 이유가 있었던 거 추정하는
0: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둬서
1: 네.
0: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매년 자기는 포르쉐를 한 대 샀다.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1: 네.
0: 이제 그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못하게 막는 그리고 돌고래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1: 네.
0: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공격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1: 네.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큰 그 고기들, 물고기들, 그러니까 상어나 돌고래나 고래 같은 큰 물고기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네.
0: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이제 작은 물고기들도 죽고 그 밑에 이제 모든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된다.
1: 네.
0: 근데 그 주범은 그 수족관에 네. 납치하는 거거나 이제 샥스핀 요리를 만드는 거거나 이것도 엄청 큰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1: 네.
0: 그거보다는 기업적인 업 자체가 이런 큰 물고기들을 제일 많이 죽인다. 왜냐하면 그 목표하는 어종들을 잡으려다가
1: 네.
0: 부수 어획이라고 그러죠. 컬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1: 네.
0: 부수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큰 물고기들이 그냥 같이 올라가.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린워싱 문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돌핀 세이프 그 라벨을
1: 네.
0: 발행하는 단체를 찾아가서 진짜로 그 돌고래들이
1: 네.
0: 안전하냐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1: 네.
0: 어떻게 돌고래들이 안 죽는다는 거를 검증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 단체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옵저버들이
1: 네.
0: 그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 어선에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고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1: 사실 뭐 떳떳하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근데 실제로 이 옵저버들이
1: 네.
0: 이 감시하는 요원들이 그 어선에 탔다가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1: 살해요?
0: 예.
1: 네.
0: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도 돌고래들이 정말로 안 죽는지

0: 100% 확신할 수 없다. 확답을 줄 수 없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 그린워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일종의 그런 그 수산 산업들이 연필을 하는
1: 네.
0: 뭐 이런 것들 또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단체들에 대한 이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획 문제로 이제 네. 넘어가고 그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플라스틱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무서운 게 이 그물이
1: 네.
0: 그물이 그 우리 바다 생물들을 훨씬 네. 많이 죽이고 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되고 이것도 이제 맞는 네네. 말인데 네. 이제 일반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이 행하는 오염이나 이런 게 더 심하다는 건데 네네. 이것들은 지금 은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산업 네. 그러니까 어획 중에서도 산업화된 기업화된 어획이 바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고 바다를 이렇게 끝장내고 있다. 그래서 산호가 죽는 것도 그 대부분 그 지구 온난화,
1: 네.
0: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도 있지만 더 오히려 더 중요한 원인은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1: 네.
0: 그 어종들이 이제 거의 멸종되고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산호도 이제 산호숲도 죽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재밌는 그러면 양식이 답이냐? 양식을 하면 아니냐? 이것도 답이 아니다. 왜
1: 네.
0: 답이 아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1: 네.
0: 영화를 직접 보시면 좋겠고요. 연어의 살색은 분홍색이 원래 아니에요. 그럼
1: 네.
0: 무슨 색이냐?
1: 무슨 색이에요?
0: 이게 원래 회색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이걸 이제 연어 양식업자들이 컬러 차트를 딱 준답니다. 그래서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하실래요? 이런
1: 왜?
0: 식으로 그 염색이 돼서 그 나오는 색깔이고요.
1: 염색을 한 게 분홍색인 거예요?
0: 네네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우리가 그 색소를 같이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물고기는 이게 감정이 없고 인지 능력이 없어서 별로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1: 네.
0: 아주 짧게 잠깐 나옵니다. 근데 물고기 큰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수조 앞에서 이렇게 토막을 내는데
1: 네.
0: 그 아마 요리하는 분이겠죠. 토막을 내는데 그 수조에 있던 똑같은 동족 물고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광경을 지켜봐요.
1: 감정이 있네요.
0: 네,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그 오랫동안 해양을 관찰했던 해양 과학자도
1: 네.
0: 감정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안 그러면 그 생선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 왜 도망을 가냐.
1: 네.
0: 그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건 결국은 공포나 뭐 이런 감정 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다.
1: 네.
0: 그리고 뭐 굉장히 고등한 물고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고기들은 다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나름의 지적 생명체다.
1: 네.
0: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 영화의 이제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지 말자.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건 좀 그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0: 예.
1: 네.
0: 너무 단순한
1: 인간이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0: 예, 예, 예.
1: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인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 영화를 둘러싼 좀 비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자체도 그물도 문제지만
1: 네.
0: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도 문제다.
1: 그것도 문제죠. 사실
0: 예,
1: 그것도
0: 예.
1: 이제 저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인증 단체가 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도 꽤 많다. 뭐 이런 반발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먹지 말자는 결론은 너무 극단적이다.
1: 네.
0: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1: 네.
0: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아주 무리한 말도 안 되는
1: 네.
0: 이제 왜곡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좀 단순화시켰을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런 논란을 야기시키고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1: 네.
0: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더 코브도 그렇지만 굉장히 액션 영화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면 뭐 태국 같은데 그 잠입 취재를 갔는데
1: 네.
0: 좀 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경찰이
1: 네.
0: 이제 따라붙거나 또는 이제 목숨의 위협이 목숨이 아깝거든 근데 빨리 도망 그냥 나가시라고
1: 네.
0: 더 이상 취재하고 뭐 나가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장면도 있고요. 굉장히
1: 아.
0: 그 위험한 취재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영화가
1: 네,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미디어로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영화는 꼭 찾아서 봐야겠다.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이 영화를
0: 네.
1: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수님께서 영화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시스피라시라는
0: 예,
1: 영화고요.
0: 시스피라시.
1: 네, 네, 시스피라시. 이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0: 네,
1: 하셨죠.
0: 넷플릭스에서
1: 네.
0: 예, 매입했죠.
1: 네, 그리고 고다르크님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0: 불쌍한 돌고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1: 네, 이제 최근에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네. 한국 해안에도 이제 상어가 나타났다고 네, 굉장히 그 빈번하게 출몰했다고 그 뉴스가 나오고 있죠.
0: 네.
1: 근데 그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제 히트작이죠. 조스라는 영화가 그 상어를 굉장히 악마화 시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어들이 학살되는데 좀 뭐랄까요. 정당성 같은 걸 부여했는데
0: 네.
1: 이건 물론 무지의 소산입니다. 무지의 소산. 그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니었을 거고요.
0: 네.
1: 근데 그 우리가 그 미디어나 대중예술이 이제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좀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변화를 얘기할 때 플라스틱하고 어구 뭐 환경 그 탄소 배출 이런 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나 이제 대중예술의 역할도
0: 네.
1: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도
0: 네.
1: 그러니까 토토로를 이웃집 토토로를 만들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야외에서 그 활발하게 뛰어놀 것 같았다. 그랬는데 내가 한 것은 오히려 TV 앞에 아이들을 더 북들어 놓는 일이었다. 그리고 봉제 인형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일이었다.
0: 네.
1: 그래서 되게 반성이 된데 그 반성이 된다. 뭐
0: 네.
1: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미디어나 뭐 예능도 마찬가지로 먹방 예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0: 그러네요.
1: 것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글쎄요. 이게 시청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1: 그 비건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뭐, 그 예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획들을 이제는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0: 네.
1: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방송 기획자분들 이 아이디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끝곡으로 박보람의 해화동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8095번 쓰시는 분 내일 출근한다고 하시는데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화이팅입니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앞에 CBS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는

0: 이어지는 개막공연, 불꽃트롯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1: 고향 등예식.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반갑습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과거 조선 사람들은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지금처럼 밤이 밝지 않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집 안에만 콕 박혀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밤마실을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한양의 밤 풍경,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그려보고요. 밤이 되지 않더라도 아주 간혹 달이 해를 지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길식의 순간이죠. 지금은 천체가 만들어내는 희귀한 우주쇼 정도로 많이 생각하지만 과거 과학자들은 개길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바로 그 순간에만 관측하고 입증할 수 있는 과학 탐구의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데, 개길식은 과학사에서 어떤 위대한 비밀들을 밝혀냈을까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지금 바로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11번째 페이지. 약 4년 전 어두컴컴하기 짝이 없었던 잡지사에 찾아오시어 빛을 밝히고 광명을 찾아주신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7: 여러분, 요즘 선선하니 밤에 산책하기 딱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참 화려하죠. 요새는 뭐 궁궐도 밤에 문을 열고 청계천도 조명이 켜지면 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조선시대 한양의 밤은 어땠을까요? 해가 지고 나면 한양의 밤거리엔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지 문득 궁금해져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의 밤거리 풍경, 지금과는 당연히 많이 달랐겠죠.
8: 그렇겠죠. 일단은 가로등도 없었고, 가로등이 1900년 4월 10날 생겼으니까
7: 불 밝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나요?
8: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등을 달았다. 그러니까 청사초롱을 달았다.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할 때 집집마다 등을 달아라. 이렇게 해서 뭔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행사가 지금으로 치면은 자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도라면은 약간 뭐 한양이 약간 밤에 네. 불도 있고 흥겨운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7: 조선 말기네요.
8: 그렇죠. 1897년이니까. 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조선의 특히 한양의 밤은 정말 조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개가 콩콩 울고 예,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스르륵 하고 막 목면한 사람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궁궐에 막 어두운 상황에서 어디선가 뭐 물개 괴물 같은 게 막 튀어나오고 요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반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네. 바로 조선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인 야금법을 시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야금법이 있었군요.
8: 네. 한양에서는 이제 치안을 이유로 밤 통행을 제한을 했으니까 결국은 한양 거리를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정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야간 통행 금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약간 떠올릴 것 같아요. 밤 12시가 막 될까 말까 할 때 집안에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11시 59분 세이프 하듯이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1982년까지

0: 지 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1: 82년까지 있었군요.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한양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기에 통행 금지가 있었을 때도 뭐 설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는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1: 예. 크리스마스 때 설명해 주셨다.
0: 맞습니다. 맞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몇몇 특별한 날에는 야금을 풀어주어서 드물지만 그 귀한 밤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특별한 날의 풍경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요.
0: 네.
1: 그럼 조선에서 한양에서 이제 야간 통행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치안?
0: 치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통행 금지를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다른 지역은 없어요?
0: 없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어떤 뭐 병력이라든지 필요성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통행 금지가 있었던 얘기는 왕과 그 다음에 한양이라는 수도를 지킨다라는
1: 왕 지키려고 한 거네.
0: 국방과 치안의 문제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그러네요. 하지만 한양의 밤거리에도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직업상 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0: 네.
1: 술라군?
0: 네.
1: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0: 그 술라군이지만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술락군이라는 말이
1: 술락군.
0: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
1: 네.
0: 야금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1: 잡는 사람들이구나.
0: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술라꾼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술라 담당은 이 포도청이 맡게 됩니다. 좌포도청, 우포도청이 맡게 되는데
1: 네.
0: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 포도군관만으로 또는 포도군만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던 세 개의 군대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훈련도관, 금이형, 어영청. 이 그래서 다섯 개 부대가 이제 그 4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던 한양성 그다음에 한양성 밖까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40명의 패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장교를 배치를 하고
1: 예.
0: 한 6명에서 7명 정도 해서 장교가 이제 한 260명 정도의 군사를 한 팀당 그러니까 장교 한 명 그다음에 군사 6, 7명.
1: 네.
0: 이렇게 해서 40팀으로
1: 야간 순찰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네요.
0: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순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군사 배치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성부라고 하면 한양 도성 안만 생각하기 쉽지만
1: 예.
0: 성저 심리라 그래서 왕십리라든지 용산까지도 한성부 관할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면적은 바깥쪽이 더 넓습니다.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런데 안쪽에 한 그 67% 한 70% 정도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도성 밖에는 한 30% 40% 정도를 배치를 했으니까 이 술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1: 왕 지키려고
0: 짐작해
1: 왕 지키려고 백성들 못 나간 거네. 아 그러네. 도성 안에 오히려 더 많은 술라꾼들이 배치됐다. 자 그러면 야간 통행 금지는 이게 조선에서 시작된 제도인지도 궁금하고 또
0: 네.
1: 이제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행이 금지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0: 야간 통행 금지는 조선 초기부터 태조 때부터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 게
1: 네.
0: 고려 국민왕 때 통금 기록이 나와요.
1: 고려 말에.
0: 그러니까 고려도 일상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통행 금지를 상당 부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에서도 이제 통행 금지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거는 태종 때입니다.
1: 그러니까 태종.
0: 그러니까 태조 때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한양으로 도읍을 했다가 다시 그 정종 때 개경으로 갔다가 1405년에 다시 서울로
1: 돌아오죠.
0: 오니까
1: 예.
0: 한양이라는 데를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배경은 태종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시기에 또 정변이 많잖아요.
1: 아, 태종이 자기 불안했구나.
0: 자기가 자기 앞에 정변이 많았잖아.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이거 야간 통행 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니까.
1: 예, 예, 예.
0: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세종, 세조 때 통금 시간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정조 때도 이제 통금 시간의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대체로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은 1경 3점부터 5경 3점까지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으로 봤는데 해가 지고 나서 30분 그다음에 해 뜨기 전에 30분 이때가 살짝 밝잖아요. 요거를
1: 네.
0: 다섯 조각을 내자
1: 네.
0: 라고 해서 요거를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일단 자릅니다.
1: 해가 진 뒤 30분과 해 뜨기 전 30분까지 기간을 다섯 조각을 냈어요.
0: 다섯 조각을 내요.
1: 네, 1경부터 5경까지
0: 그렇게 되고
1: 예, 예.
0: 근데 또 1경 하면은 너무 그
1: 단위가 크니까

0: 가 예. 그거를 다시 다섯 개씩 쪼갭니다.
1: 그럼 그 밤 전체의 길이도 그렇고 일경과 일점의 길이도 그렇고 매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 하지 때는 네. 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짧아져요.
1: 그렇죠.
0: 근데 동지 때는 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 근데 짧든 길든 그 다섯 조각 내는 게 경이니까
0: 그렇죠.
1: 경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0: 그렇죠.
1: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 격차가 한 4시간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예. 밤의 길이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시차 보정표를 두자라고 네. 했고 조선시대에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둡니다. 그 11개의 시차 보정표를 두는데 네.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죠.
0: 계산하니까 네. 머리가 터지잖아요.
1: 터지죠.
0: 그 머리에 터지는 거를 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그걸 네. 물시계에다가 적용을 시키자.
1: 아, 물시계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15장치랑 연동이 된다고?
0: 그렇죠. 그래서 2경 3점이 되면은 네. 북 두 번 치고 그러면은 아, 그 북 두 번 치고 네. 그다음에 징을 세 번 치면 2경 3점.
1: 아, 경이면 북을 치고 점마다 징을 쳐요.
0: 그다음에 3경 3점이면은 북 세 번 치고 그다음에 징 세 번 치고 요거를 시계 안에 집어넣자.
1: 와, 물시계 대단하네.
0: 이게 작용로예요.
1: 한양의 밤에는 뻐꾸기 소리 대신에 예. 거의 사물놀이패 수준으로 북과 징 소리가. 예. 그러면 초경부터 오경까지 내내 사람들이 바깥에 나올 수 없었던 건가요?
0: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날이 밝을 때가 종종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보통은 네. 초경 3점 그러니까 초경에서 절반 이상이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네.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자 지금 6시부터 통금입니다라고 하면 6시에 막 사람들 후다닥 하니까 곧 들어가는 여유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이제부터 우리
1: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체포한다. 그 여유 시간에 맞춰서 또 후다닥 합니다. 사람들이.
0: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통 결정된 게 보면 5경 3점부터 아 초경 3점부터 5경 3점. 그러니까 네. 5경도 5점이 있지만 3점 정도에는 좀 풀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변형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초경 시기에는 즉 1경 시기에는 남성들만 통행이 금지됩니다.
1: 아 남성이 금지돼요?
0: 네. 그 이유는 조선 전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길에 나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을 보게 되는 사람들, 친지를 뭐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 뭐 쓰개치마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다닐 수 있게 초경 시간 일부를 할애를 해줍니다.
1: 여성 전용 통행 시간.
0: 그렇죠.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경은 여성 전용 통행 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실질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통행 금지 시간은
1: 네.
0: 2경부터 시작되었으니까 2경부터 5경 3점 정도까지가 통행 금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한밤중에 뭐 가족 중 한 명이 위독해졌다든지 이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도 밖에 나가면 위법인 건가요?
0: 원칙은 이제 위법인데 네. 사전 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면은
1: 아, 허락을 받아서
0: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것이 아닌 게 되는데요.
1: 네.
0: 한양 안에 이 술락군들이 머무는 초소가 있어요.
1: 아.
0: 이 초소를 경수소라고 하는데
1: 네.
0: 이 경수소가 16곳이 있습니다.
1: 아, 16곳.
0: 그러니까 아마 지점들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1: 네.
0: 사람들이 경수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데 예를 들어 2경인데
1: 네.
0: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다.
1: 네.
0: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 경수소로 갑니다. 지금 우리 애가 아파서 한밤중이지만 그 지금 운전가에 있는 의원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몰래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은
1: 네.
0: 처벌을 받습니다.
1: 처벌을,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0: 처벌을 받는데 처벌도 약간 재미있어서
1: 네.
0: 정산품 당상 이상은 주로 종을 잡아요.
1: 네.
0: 하인이 잡혀 있고
1: 네.
0: 그 밑으로는 이제 잡혀서 그 다음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데
1: 네.
0: 여기에 경중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1: 시간에 따라서.
0: 그래서 예. 1경과 5경에 이 통행금지령을 어겨서
1: 네.
0: 잡혔다 그러면 곤장이 10대입니다.
1: 10대. 비교적 밝은 밤 시간대는
0: 그렇죠.
1: 10대.
0: 그런데 예. 2경과 4경에 잡히면 20대예요.
1: 네.
0: 그러니까 네. 3경에 잡히면
1: 3경은
0: 가운데잖아요. 가장
1: 네.
0: 가운데.
1: 네.
0: 보통 우리가
1: 가장 깊은 밤이죠.
0: 깊은 밤이잖아요. 이때 잡히면 30대입니다.
1: 아, 이게 밖에 나오면 가장 수상쩍은 시간대일수록 매를 많이 맞는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느낌상 예전에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잡힌 건 2경이라니까 저 북소리 못 들었어. 아니 영감 지금 북소리가 지금 3경 벌써 북이
1: 네.
0: 세 번 쳤잖아.
1: 10대가 오가요. 그 차이로. 예,
0: 막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실랑이를 서로 이제 그 처벌 수위를 낮추고 높이려고
1: 재밌네.
0: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조선의 야간 통행 금지는 그렇다면 언제 없어졌을까요?

0: 있습니까?
1: 1895년에 폐지가 됩니다. 이 시기쯤 오게 되면 야근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1895년에 아직 가로등은 생기지 않았지만 궁중에는 전기로 전등이 세워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0: 건청궁.
1: 건청궁에 1887년에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각 궁궐에 이제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켜지게 되니까 술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어렸어. 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결정적으로 1895년부터 1896년 사이에 잘 알려진 것처럼
0: 나보게요.
1: 음력에서 양력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24시 체제로 바뀌죠.
0: 아, 그때는 국가 공식 역법이 양력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아. 양력과 그리고 얼마 24시? 지나지 않아서 시간 제도도 이제 서양의 시간 제도를 쓰게 되니까
0: 그때부터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말했어요. 3시입니다. 4시입니다.
1: 그렇죠. 이제 예. 그 시간법이 됐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99년의 전차입니다.
0: 전차.
1: 전차가 시간별로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표가 있으니까.
0: 아,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한성전기회사 사옥을 보면은 네. 시계탑이 있어요.
0: 시계탑?
1: 네. 건축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번째 서울에 두 번째 쓴 시계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간체계가 근대 시간체계 서양 시간체계로 바뀌기도 하고
0: 네.
1: 또 한편으로 이렇게 야간 통행금지 약간 정근대적인 풍습인데 근대적인 풍습은 외국에 가보니까 좀 자유롭더라.
0: 네.
1: 이런 것들이 또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0: 알려지면서.
1: 형성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 야금제가 폐지가 되면서 서울 사람들은 일상에서 새로운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아까 초반에 그 특별한 날은 야금을 풀어주는 날도 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뭐 가령 어떤 날들이 있었을까요?
1: 네. 야금을 풀어주는 날은 기본적으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보면 뭐 정월대보름, 초파일, 섣달금음, 새해동지 이럴 때 이제 야금을 풀어줬는데요.
0: 네.
1: 흥미로운 건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도 야금을 풀어주기도 했었고요.
0: 과거 시험 있는 날에?
1: 네. 성균관에서 과거를 늦게 보는 날이 있으니까 그 과거가 답안지를 내는 게 밤에 내요. 그럼 그거 내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 걸 보통 당일에 다 끝내거든요.
0: 네.
1: 이런 별시들은.
0: 네.
1: 그럼 그 과거 시험 합격을 듣는 순간이 오히려 한밤중이 되니까
0: 아.
1: 이날은 아예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은 그 수십 명 수백 명 다 집에 들어와서 다 범야 물금첩 주기도 애매하고
0: 그렇지.
1: 그럼 그날은 아예 오늘은
0: 풀어준다?
1: 풍금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 큰 과거가 있을 때 3일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어서 하고
0: 아.
1: 그러면 이게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0: 아, 급제자들 행진하는 거요?
1: 네. 예. 그러면 이제 급제자들이 일가 친척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3일 육아라고 하는 그게 밤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서로 뭐 축하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0: 예.
1: 왕이 능행을 갔다가 보통 봄, 가을에 능행을 갔다 오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행렬을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0: 그렇겠죠.
1: 왜냐하면 수행 군사들만 3천 명이 넘습니다.
0: 장관이네.
1: 평균적으로.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또 왕이 보여줘야 위엄이 살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이날은 밤에
0: 나와라.
1: 나와라. 라고 해서 포도청 앞에 그러니까 정기적인 오늘 명절에 그 통행금지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비정기적인 통행금지가 풀려날 때는
0: 네.
1: 포도청 앞에 통소기라는 깃발을 겁니다.
0: 아, 오늘은 풀렸습니다.
1: 네, 오늘은 통행금지 네. 없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늘은 나가자 하면서 아마 이제 먹을 거 싸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명절 같은 때 야금이 풀린 밤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양산들이 뭐하고 놀았을까요?
1: 생각해 보면 노는 게 특별한 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0: 보통 그때 뭐 밤에 나와서 뭐 하는가?
1: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다음에 걷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 흥겹잖아요.
0: 새롭고 뭐 네. 밤에 다니니까.
1: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에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다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당신에게도 이롭고 우리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이거를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답교놀이.
0: 답교놀이.
1: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튼튼한 다리를 밟으면 당신도 다리 아프고 다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다리가 서울에 두 개가 있는 게 광통교하고 수표교가 있어요.
0: 돌다리.
1: 이 돌다리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핫플이 되는 거죠.
0: 아, 거길 밟고.
1: 네.
0: 그러니까 다리 밟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밤에 모처럼 사람들이
1: 그렇죠.
0: 썸남 썸녀 얼굴도 보고
1: 그렇죠.
0: 그런
1: 이제
0: 게 재밌는 거지.
1: 이른바 청계천을 기준으로 강남하고 강북 사람들이 네. 서로 지나칠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러면 이제 지나치는데 네, 예. 특히 다리 밟기는 이제 여성들도 못 나갔다가 이때 나오잖아요.
0: 어,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선녀들이 나오면 선남들도 아, 같이 그렇죠. 분위기에 어울리면서
0: 아오, 재밌겠다.
1: 그게 즐겁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예. 한편으로는

0: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여성들은 답교를 금지한다 이런 영이 내려지기로 하면 분위기 썰렁.
1: 분위기 싸우죠. 남자들도 다 탄식하죠.
0: 왜? 왜 그래? 그러면서 예. 반대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새해 한 3일 정도를 전부 다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줍니다. 묵은 세배 새로운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는데 이제 밤마다 두드리면서 다녀야 됐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네. 이제 더불어 이제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도 풀어주기도 해서 이런 명절에 즐기는 방법은 그렇게 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뭐 특별한 날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평소에 야간 통행이 제한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금지됐을 때 더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몰래 밤거리를 다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0: 당연히 예. 있었을 겁니다. 예. 기록에는 많지 않지만 그거를 즐기러 나가고 싶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요.
1: 못 나오죠.
0: 그럼 내가 나가면
1: 내 세상이죠.
0: 내 세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나만의 세상인 거잖아요. 예.
1: 그 당시 로미오와 줄리엣들이
0: 이제 나타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그래요?
0: 그리고 어디에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 화원이었던 신윤복이 달려갑니다.
1: 신윤복이요?
0: 네.
1: 아 그림이 있구나.
0: 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녀가 뭔가 은밀한 밀담을 나누는데 왼쪽에 보면은 달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0: 보통 저 그림을 이제 월하정인 달 아래에 이제 서로 이제 정인이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그냥 밤 풍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야금을 배우고 나니까 저게 굉장히 좀 모험적인 그렇죠. 미래의 현장이네요.
0: 그렇죠. 거기다 이제 등도 들고 나왔어요.
1: 그러네.
0: 등도 들고 과감하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화제라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1: 뭐라고 적혀있나요?
0: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달빛이 침침한 삼경.
1: 삼경 아까 제일 나오면 안 되는 시간 서른대짜리
0: 그 서른대를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1: 찐사랑이네. 네, 삼경이면 찐사랑이에요.
0: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지만 네. 또 여자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삼경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술락군의 동선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아 근데 등불까지 켜는 건 굉장히 과감한데.
0: 굉장히 과감한
1: 거의 고위집 자제인 것 같아요.
0: 고위집 자제거나 예, 아니면
1: 지금 약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믿고 있는 눈치예요. 저
0: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삼경 아래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정인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비록 야금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쓴 사람들은 어디에나 보였네.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1: 그림 한 점이 더 있습니다.
0: 네. 네.
1: 야금 모행이라는
0: 여기도 달이 예, 여기 달이 있습니다.
1: 달이
0: 왼쪽 위에 보면 달이 있으니까 예. 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저 그림의 이름이 야금 모행입니다. 나는
1: 야금 때도 모행?
0: 야금을 무릅쓰고 다닌다.
1: 아, 무릅쓰고 다닌다.
0: 이런 네. 뜻입니다. 야금 네. 모행은 그러니까 무릅쓰고 다니는데 아까 거기는 약간 조용이라도 만나잖아요.
1: 여기 저 사람이 많아요. 저기는
0: 여기는 뭐냐면 네. 지금 아마 그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야금과 관련해서 단속하러 온 술락군 내지는 관련자로 보여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런데 이 그 갓쓴 사람이 네.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1: 술락군이랑
0: 네 예.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1: 네 어제 좀 챙겨줬잖아
0: 아니 오늘 뭔 모임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봤고 네. 심지어는 저 기생과 그 앞에 있었던 길을 안내하는 이가 지금 등을 아이가 예. 지금 등을 들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저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
1: 당연해 보이는데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예. 이미 어느 정도 사전에 정리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신윤복이 이제 그 캐치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낸 그림
1: 있는 그러니까 집 사람이네 저 사람도
0: 역시 네. 있는 집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1: 에이 더러운 세상.
0: 그래서 예. 치안을 위해서 밤을 통제했지만 네. 이 사람들에게 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다녔던 사람들 역시 있었고 그게 화원이었던 신윤복에게조차 네. 이제. 들어가서 그게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1: 역사라니까 그림도 달리 보입니다. 예. 자 마치면서 조선 한양의 밤을 이야기할 때 유명했던 굉장히 화려한 밤놀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승전놀음
0: 맞습니다. 네. 승전놀음은 별감들의 놀이를 가리킵니다. 별감들이 이제 보통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보통 신분이 중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네. 왕과 그다음에 왕비 세자 옆에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안고 있고 권력도 많고 부를 취할 수 있지만 승진에는 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지향점이 뭐냐면 네. 즐겁게 살자. 그러니까 네. 돈은 벌었지만 내가 어차피 높은 벼슬 못 올라가니까
1: 예, 예, 예.
0: 유리천장이 있으니까 네, 네. 못 올라간다. 즐겁게 살자 하는 이 별감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는.

0: 방법을 네. 만들자. 예. 그리고 제일 즐겁게 버리면 우리 근데 이 별감들이 이제 승전원에다가 전지를 넣는다 그래서 별명이 승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전 노름이지만 사실은 별감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승전들이 수십 명 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밤 진하게
1: 파리파리
0: 한번 예. 놀아보자. 예. 라고 하니까 이 승전들이 논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노는 게 아니라 뭘 노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부릅니다.
1: 연예인들 불러요?
0: 네. 예. 그래서 그 한양가라는 그 19에 보면은 네. 뭐가 나오냐면은 검은고의 김종철, 노래의 양사길, 개면의 공득 이런 방식으로 당시 한양 최고의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 아, 연주,
1: 실명이에요. 아, 개면도 악기예요? 네. 악기예요?
0: 개면은 아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아, 어떤 노래조를 개면조로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검은고 하면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띵띵띵띵.
0: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래의 양사길, 그 다음에 개면의 공득.
1: BTS 광화문 콘서트 같네.
0: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하면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예. 무대까지 만들어요. 와. 왜냐하면 자기네가 50명, 100명 되니까 예, 예, 예. 관객석을 만들고 예. 저쪽에 무대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야 이거 오늘 별감들이 논대, 승전들이 논대. 그럼 이제 한양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낮에 놀기도 하지만 별감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느 밤 시간, 그러니까 네. 어떤 묘하게 어떤 야금에 걸리지 않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네. 밤 시간에 이거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양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오늘 승전 놀이가 어디서 벌어져? 수표교 앞에서, 육교 앞에서 그러면 거기로 다 모이는
1: 그러니까 거. 나라에서 허락한 지금 밤놀이인 거죠?
0: 자기네끼리 이제 만들어뒀는데 네. 어쨌든 야금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장식을 넣은 무대의 연예인의 또 승전들도 네. 이제 관객이지만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옷을 최대한
1: 아 뽐내고.
0: 네, 네 뽐내고 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느 유명한 뭐 패션쇼 같은 걸로 가면은 패션쇼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나온 그 어떻게 보면 초청된 사람들을 보기 네.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당대 최고의 공연 가운데 그렇군요. 한양에서 이 승전 노름은 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었다.
1: 최신 유행 문화를 볼 수가 두루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0: 네,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그 한양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밤에 즐기고 싶었는데 그런 제약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했고 또 네. 극복하지 못하면 그 범위 안에서 즐기려고 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뭐 지금 한밤중에 다녀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예, 세계에서 호평이 자자한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서울의 밤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양의 밤 풍경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광민 대회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 썬킴 박광일 잡지사의 든든한 태양들이 있지만 목요일만큼은 그 태양을 잡아먹는 일식남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일식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혀만 대고 온 우주먼지 지웅배.
0: 혀만 대셨어요?
1: 네.
0: 방송일 시점으로는 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번 방송에서 네. 이제 개기일식 보러 아이슬란드 가신다고 하고 떠나셨는데
1: 네.
0: 혀만 대셨어요?
1: 네, 태양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0: 일식을 못 봤어요?
1: 하늘은 뭐, 저를 허락하지 감사하면서 않았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어딘가 뭐 가시게 되면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 네, 네. 부디.
0: 그래서 오늘은 일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식이라는 게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식의 과학적 원리부터 좀 간단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일단 일식 결과적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일식 얘기를
0: 그러네.
1: 해야 한다는 게 약간 좀
0: 저희가 생생한 경험을 저희가 한데. 얹어서 네. 아이템을 기획했었는데
1: 네, 그냥 그래도 예. 일식 그 태양 그림자 안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서
0: 아 그럼요. 네. 저는 그것도 못 해봤어요.
1: 그 일식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구 주변을 달이 빙글빙글 돌다가 우연히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달의 몸통으로 더 멀리 떨어진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잠깐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기일식의 짧은 몇 분이 인류 과학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하던데
1: 네.
0: 네, 그렇습니까?
1: 일단 그렇죠. 개기일식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자연스럽게
0: 네.
1: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게요.
0: 네.
1: 옛날에는 개기일식을 어떻게 예측했을 것 같아요?
0: 옛날에는요?
1: 네.
0: 개기일식을 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보지 않았을까?
1: 이게 되게 재밌는 네.

0: 게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네. 지금은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지구 주변에 살짝 기울어진 달이 돌고 있고 네. 그걸 기하학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산해서 네. 정확하게 언제 일식 월식이 나올지를 아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공간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일식이 있었다. 그 숫자 기록을 보고 아.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보통 보니까 뭐 몇 년 간격으로 일식이 벌어지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규칙을 찾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를 더해서 네.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거든요.
2: 헨리 혜성의 헨리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에드먼드 헨리는 또 베스트 프렌드가 뉴턴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뉴턴이 발견했던 네. 그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적인 방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일식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공간적인 이해를 가미해서 예측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1: 과거 기록의 패턴에 의존하던 데서 이제는 네. 직접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계산을 한 거죠.
0: 그래서 예, 예, 예. 단순하게 언제 일식이 올 거다가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일식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네. 지도 위에 네. 일식 그 달에 가려진 태양의 그림자가 어느 경로를 지나가는지 그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림자 크기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네. 정말 요즘 뉴스에 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예보를 합니다.
1: 아, 그랬어요?
0: 네.
1: 그걸 성공한 거예요?
0: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결과를 보면 네. 겨우 한 4분 정도 어긋났고 네. 그리고 경로도 한 3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실제 관측된 거랑. 그러니까 당시가 18세기니까 그때 시대를 고려하면
1: 엄청난 거죠.
0: 진짜 엄청 정확하게 네.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1: 네. 자, 이렇게 그 헨리의 사례처럼 인류 과학사에 큰 의미를 가져온 개길식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개길식을 관측하다 보면 단순히 태양의 움직임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그 개길식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이제 유명한 게 코로나라고 하죠.
0: 네네네.
1: 태양의 왕관이라고도 하는 저 이제 가려진 태양 주변에서 약간 빗줄기 같은 게 사방으로 팍 나오는 저 장면.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름의 유래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딱 태양 앞으로 달이 가리고 지나가면 네.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으로 뿌옇게 퍼져나가는 저런 뾰족뾰족한 왕관 같은 모습이고
1: 네.
0: 사실 몇 년 전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도 네. 저 태양 코로나에서 따온 네이밍이거든요.
1: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이네.
0: 약간 이제 뾰족뾰족하게 네, 생겼다라고 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던 건데 네, 네. 저 코로나가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이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만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마치 달이 뭔가를 뿌옇게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 달의 주변에 있는 뭔가다.
0: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네. 딱 뒤에 이제 강한 조명이 있으면
1: 태양이.
0: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후광이 딱 비춰지니까
1: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
0: 그래서 저거를 네. 오랫동안 달이 갖고 있는 달의 대기라고 생각했어요. 달의 대기권을 이제 딱 태양 가리고 보면 뿌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근데 사람들이 좀 관측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태양과 별개로 아까 달과 별개로 네. 태양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데라는 발견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이 태양 앞으로 싹 가리고 지나가면 네. 실제로 달이 데리고 있는 대기라면
1: 네.
0: 달이 그 앞을 진입할 때마다 그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달 주변에 그 코로나가 생겼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렇지 않고 태양 주변에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1: 아, 코로나가 달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0: 그렇죠.
1: 태양 주변에 있어.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806년에
1: 네.
0: 스페인 천문학자 호세 페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1: 네.
0: 그 달의 움직임과 어긋나 있는 코로나의 패턴을 보고
1: 네.
0: 이 코로나는 태양이 갖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태양이 쓰고 있는 왕관처럼
1: 네.
0: 뭔가 뾰족뾰족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를 더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1: 어떤 게 신기하던가요?
0: 그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1: 네.
0: 빛을 프리즘 같은 장치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또 분석하는 분광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불꽃을 태우면

0: 또 어떤 특정한 색깔이 흡수되고 방출되고 이제 하는 걸 보고 네. 아 이게 나트륨이다,
1: 맞아요.
0: 뭐 칼슘이다 예.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제일 밝은 조명 태양도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코로나랑 뭐 태양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그 분광 장치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개기일식 순간에 이제 달에 딱 태양이 가려졌을 때 그 태양의 모습을 관측을 하고 스펙트럼을 딱 그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본 적 없는 이상한 또 빛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1: 개기일식 때는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파장이 대충 580나노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
1: 네.
0: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출선이라고 하죠.
1: 네.
0: 뭔가 빗줄기가 하나 새어나오는 거예요.
1: 그게 뭐죠?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일단 좀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1: 지금 19세기죠? 게 19세기죠?
0: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앞선 시대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그 감수성이 있었냐면 네.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를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먼 옛날 고대에는 지상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따로 있고
1: 네.
0: 저 천상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따로 있고
1: 예.
0: 뭐 이런 식의 고대의 우주관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물론 시대가 많이 흘러가서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태양을 보니까 이 분광장치로는 어떤 성분,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 태양에는 지구에 없는 게 있네? 아 역시 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저 훌륭한 존재는
1: 지구랑 차원이 달라.
0: 그렇죠. 지구에 없는 게 있어.
1: 네네네.
0: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로운 원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1: 뭐죠?
0: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하거든요.
1: 아, 네네네.
0: 그래서 예. 태양의 원소. 헬리오륨 이렇게.
1: 헬륨.
0: 그렇죠. 헬륨이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헬륨은 되게 재미있는 게
1: 네.
0: 지구에는 사실 자연 상태에 존재한 헬륨이 거의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우주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1: 그러네요.
0: 태양의 원소.
1: 그러네요.
0: 네.
1: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수소끼리 핵융합하면 헬륨이 생기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아주 정확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0: 우리 네. 태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에서
1: 네.
0: 제일 가벼운 수소를 뭉쳐서 헬륨을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네.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고,
1: 네.
0: 당연히 그 부산물인 헬륨이 이제 태양 외기 그 대기권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그거를 당연히 지구상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1: 네.
0: 존재도 모르고 살다가,
1: 네.
0: 가장 밝은 태양을 딱 보고 네. 거기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1: 그럼 수소를 뭉쳐서 헬륨이잖아요.
0: 네.
1: 헬륨을 뭉쳐서도 되나요?
0: 그렇죠.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1: 아, 헬륨끼리 핵융합을 하면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1: 예.
0: 온리 헬륨만 재료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또 남아있는 수소들이 같이 반응에 관여해서
1: 네.
0: 그보다 더 무거운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게 쭉쭉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1: 아, 참 신기해.
0: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륨 외에 일식을 계기로 다른 원소도 발견한 게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1869년에
1: 네.
0: 그때 또 이제 미국을 횡단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1: 네.
0: 또 우리 몇 년 전에도 미국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막 미국 난리 났던 일식이 있었는데
1: 네.
0: 그것처럼 이제 미국을 가로지른 거죠. 근데 그때 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사람이
1: 네.
0: 또 이제 코로나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1: 코로나를?
0: 그렇죠. 혹시 또 뭐가 없을까?
1: 헬륨
0: 말고 또 헬륨2 뭐 없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본 거죠. 근데 또 뭔가가 그동안 몰랐던 위치에서 또 이상한 파장에서 빛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1: 찾았다.
0: 것도 찾았다. 근데 얘는 이미 헬륨은
1: 헬리오스는 이름이 갖다 썼죠. 예.
0: 그러면 태양 말고 헬리오스 말고
1: 네.
0: 코로나의 원소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뭐죠?
0: 코로늄이라고 했어요.
1: 코로늄?
0: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니, 저희 곽실 작가랑 원소 1번부터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요. 저 56번까지 배웠는데
0: 많이 오셨네요.
1: 아직까지 코로늄 못 봤는데요.
0: 아마
1: 예, 예.
0: 끝까지 가도 안 나올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1: 예, 예.
0: 코로늄은 알고 보니까
1: 네.
0: 우리가 몰랐던 애가 아니었어요.
1: 아,
0: 알고 보니까 네. 얘는 철 원자였던 거예요.
1: 철 원자예요?
0: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1: 네.
0: 철도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되게 무거운 원소인데
1: 네.
0: 그때 코로늄이라고 착각했던 건 뭐였냐면 철이 너무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돼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철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들 중에 무려 13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러니까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철 원자가 13번 이온화된 상태.
1: 너무 뜨거워서. 예.
0: 그런 상태의 철이 이제 방출하는 그 방출선이었던 걸로 그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1: 새로운 원소가 아니었네요.
0: 그쵸? 근데 아이고 그럼 뭐야? 새로운 원소 코로늄 원

0: 이제
1: 네.
0: 여기서부터 태양의 지금껏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가 출발하거든.
1: 왜요, 왜요, 왜요?
0: 태양의 코로나는 어쨌든
1: 네.
0: 태양 표면에서 멀리 벗어난 우리 지구로 치면 상층 대기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보통 지구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지열이 땅에서 나오니까 지 표면이 제일 뜨끈뜨끈하고
1: 네.
0: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고 이렇잖아요.
1: 그렇죠, 당연히.
0: 마찬가지로 태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태양 표면이 더 뜨겁고 열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1: 태양 표면은 몇도 정도인데요?
0: 태양 표면은 5천, 6천도쯤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코로나가 아까 100만 도라고?
0: 100만도.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5천, 6천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 수 킬로미터는 높이 올라가 있는 대기권일 텐데 이게 100만도나 되는 거예요.
1: 태양에서 멀어졌는데 표면보다 어떻게 더 뜨겁냐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1: 미스터리네.
0: 그래서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아주 유명한 태양의 미스터리지.
1: 21세기까지도요?
0: 네.
1: 지금은 풀렸나요, 그러면?
0: 사실 지금도 100% 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되게 많은 태양에 거의 근접한 뭐 파커 솔라 프로브 같은 여러 태양 탐사선들이 날아가서 태양의 자기장이라든지 플라즈마 같은 것들을 열심히 관측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은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완벽하게 설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0: 이제 일단 태양의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아주 밀도가 낮은 대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코로나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습식 사우나에 간 것처럼 그 주변이 다 엄청 후끈후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밀도로 고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입자들 몇 개가 거기 뜨문뜨문 있는 거고 그 입자들이 이제 100만도에 달하는 아주 빠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그 태양 표면에서 먼 지점에서까지 빠르게 싸돌아다니고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는 아마도 태양 표면에서 말발굽 형태로 복잡하게 새어나오는 자기장이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자기장,
0: 네. 그래서 태양은 되게 복잡한 자기장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장의 되게 센 곳에서는 대류가 억류가 되어서 내부에 뜨거운 물질이 못 올라오고 마치 검버섯 같은 검은 흑점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현상들이 이제
1: 그치.
0: 발생을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자기장이 너무 강하게 꼬여서 완전 태양 표면 바깥으로 슉 이렇게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약간 그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여드름 터트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1: 분출했어요.
0: 분출되는 거죠. 그럼 그때 분출되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더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는 대기권이어도 아마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1: 아직도
0: 있고요.
1: 추측 단계일 정도로 완전히 풀린 미스터리는 아니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거론하는 가설 중에 알펜 웨이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강한 자기장이 흐르는 플라즈마에서는 그 자기장의 미세한 진동이 계속 전달이 되면서 그 높은 고도까지 이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태양 바깥까지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 또 태양 표면에서 올라오는 파형과 다시 내려오는 파형이 충돌하면 또 엄청 격렬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있고 꽤나 잘 설명하고 있지만 100% 해결됐다라고는 아직 얘기하기가
1: 얘기하기가
0: 어렵습니다.
1: 어렵다. 태양 말고 다른 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이나요?
0: 아, 이거 너무 중요한
1: 예,
0: 질문인데요.
1: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0: 태양에서밖에 못 보죠.
1: 아, 우리가요?
0: 그쵸.
1: 다른 별에서 있다 한들?
0: 그쵸.
1: 왜지?
0: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천문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면 제가 물론 아이슬란드 가서 태양을 미워하게 되긴 했지만
1: 한번 미워하기까지예요.
0: 낮에 볼수 있는 유일한 별인 동시에 태양은 우리가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피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기도 한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망원경 아무리 뭐 좋은 제임스 웹 할아버지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표면은. 그냥 점으로밖에 안
1: 그렇구나.
0: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볼수 있는 모든 별은 그냥 멀리서 그 집약된 빛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코앞에 있잖아요.
1: 그렇지.
0: 그래서 표면이 어떻게 자글자글하게 막 어디에 검버섯이 있고 어디에 각질이 있고 어디에서 여드름이 터지고 있는지 그 태양의 피부 트러블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한참, 갈 길이 머네요.
0: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1: 엄청
0: 가끔
1: 답답하시겠어요, 천문학자들. 별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가까이 볼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고.
0: 그 맞죠. 그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별

0: 술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별이라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1: 네.
0: 태양에 대한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죠.
0: 근데 예. 우주에 그렇게나 별이 많은데
1: 태양이 좀 독특한 애라면?
0: 그렇죠. 태양만 보고 태양에 과연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
1: 그러게요.
0: 혹시 태양이 이상한 애면 어떡하지?
1: 그러게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되게 잘 고려해서 가장 태양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또 이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거죠.
1: 우주라는 곳은 정말. 그럼 혹시 코로나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지구까지 올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1: 이제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0: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해서
1: 네.
0: 코로나 매스 이젝션 CME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
1: 네.
0: 가끔 태양에서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벌어지죠.
1: 네.
0: 그러면 당연히 고속으로 가속된 그 코로나 입자들도 다 태양계 사방으로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런 그 태양 폭풍이 우연히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제가 미처 못 본 오로라 같은 거를
1: 태양 폭풍
0: 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게 그거구나.
0: 네.
1: 예.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1878년의 개기일식 때는 과학자들이 태양 뒤에 숨어 있는 의문의 행성 벌칸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고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0: 네.
1: 태양 뒤에 행성이면 뭐 지금 수성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1: 네.
0: 꽤나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수금지화 목토천해.
1: 명. 태양과 수성 사이에 벌칸이 있다?
0: 네.
1: 그랬어요?
0: 이게 왜 네. 등장했냐면
1: 네.
0: 그러니까 수성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 참고로 하나 TMI로 말씀드리면
1: 네.
0: 그 며칠 전에
1: 네.
0: 인류가 오랜만에 수성에 탐사선을 또 보냈어요.
1: 아, 그래요?
0: 베피 콜롬보 탐사선이라고 이제 수성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간만에 수성 탐사도 할 텐데
1: 예.
0: 수성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의외로 잘 모르는 선체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1: 수성편 한번 해주시죠.
0: 수성도 한번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시 원래로 네. 돌아와서
1: 벌칸.
0: 이 수성이 왜 이상했냐면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돌고 있고 가장 빠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신화 속의 전령 같은 존재, 메신저. 그래서 머큐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수성이 그리고 있는 궤도를 보면 좀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근데 그 타원 궤도가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그 헨리의 베스트 프렌드 뉴턴의 계산에 따르면
1: 네.
0: 어차피 태양의 중력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수성이 타원 궤도가 그냥 그대로 돌고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1: 네.
0: 타원 궤도가 조금씩 뭐 돌아간다거나 뒤틀린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고정된 딱 하나의 트랙만 계속 돌고 있어야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실제로 관측 기술이 좋아지고 수성을 잘 보니까 궤도가 조금씩 또 통째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1: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0: 그쵸.
1: 근데 벌칸이 없었잖아요. 결국에 찾아봤지만.
0: 네.
1: 그러면 수성의 그 찌그러진 궤도는 왜 그랬던 겁니까?
0: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또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개기일식을 통해 또 확인이 되는데요.
1: 예.
0: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1919년 개기일식을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1: 1919년
0: 같아요.
1: 1919년이에요.
0: 네. 예. 사실 오늘의 방송은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1: 빌드업 열심히 하셨구나.
0: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1: 기대됩니다. 예.
0: 그 사실
1: 네.
0: 이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아주 역사적인 과학자가 등장하죠. 바로
1: 아인슈타인. 네.
0: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막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하는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를
1: 네.
0: 고민했던 계기가 바로 수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 네.
0: 정작 그 이상한 고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1: 네.
0: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성은 그 궤도가 조금씩 돌아가는 정도가 100년에 43초 정도 돌아가요.
1: 100년에 43초.
0: 각도로 네. 43초.
1: 각도 43초.
0: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틀어짐인데
1: 네.
0: 끈질기게 관측을 해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태양은 너무나 중력이 강하죠. 그래서 주변 우주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수성이 아슬아슬하게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을 텐데 그 시공간의 곡률을 왔다 갔다 시공간 안팎을 자꾸 들락거리면서 궤도가 조금씩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그걸로 이제 뉴턴이 설명하지 못한 걸 아인슈타인은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근데 그래서
1: 네.
0: 그 아인슈타인이 네.

0: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그러면 태양은 주변의 실 공간을 다 휘어놓고 있을 테니까, 수성의 궤도도 틀어놓고 있을 거고, 심지어 빛의 경로도 휘어놓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앞을 딱내 하늘에 떠 있으면, 태양과 비슷한 방향에 떠 있는 배경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배경별들이 태양이 없을 때, 밤에는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니까, 원래 있는 자리에 고스란히 보일 텐데,
1: 네.
0: 만약에 낮이 되고, 딱그 위치에 태양이 끼어들면,
1: 네.
0: 태양이 자신의 중력으로 경로를 다 꺾어버려서
1: 네.
0: 빛이 약간 휘어져서 날아오게
1: 빛이
0: 될 거고.
1: 일직선으로 오지 않고 휘어져서 오겠죠.
0: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그 별이 보이는 위치도 약간 어긋나 있을
1: 그렇겠죠.
0: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중력 렌즈, 여러 번 말씀드렸던,
1: 이게 중력
0: 네,
1: 렌즈야.
0: 중력 렌즈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예측을 합니다. 태양 잘 봐라. 태양 옆에 붙어있는 별잘 보면 밤에 볼 때랑 다른 위치에 보일 거다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1: 증명을 해야죠.
0: 그쵸? 그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죠. 낮에 별을 보라는 거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뭐야 이거, 뭐 확인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달이 있죠.
1: 일식이죠. 예.
0: 그래서 이 달을 가지고 또 가려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1: 예.
0: 그게 이제 1919년의 아주아주 역사적인 객일식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이 태양에 의한 중력 렌즈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1: 네.
0: 원정대를 꾸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남아프리카 쪽이랑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쪽이랑 그쪽에서 이제 객일식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지역에 파견된 각각의 연구팀들이 거기서 열심히 망원경 다 동여매고 가서 일식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1: 두 지역 다 보낸 건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0: 그쵸.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브라질에 크로멜린이라고 하는 동료가 가서 거기서 관측을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떠 있을 때 별빛이 보이는 위치는 각도로 대략 1.75초 정도 위치가 살짝 어긋나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이지만 잘 관측하면 밤에 찍은 사진이랑 낮에 객일식 때 찍은 사진이랑 다 겹쳤을 때 별이 보이는 위치가 실제로 달라 보여야 하는 거예요.
1: 1.75초 차이 정도.
0: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러 간 거죠. 근데 브라질 팀에서 찍은 값은 1.9초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가.
1: 그래도 뭐 얼추 맞는데요? 1.75랑?
0: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간 동료들이 관측한 값은 그때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마치 아이슬란드처럼.
1: 그러네.
0: 그래서 데이터가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0.9초 정도가 나온 거예요.
1: 이건 차이가 좀 있다.
0: 근데 그때 당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에딩턴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때, 물론 그 날씨가 안 좋았고 또 망원경 초점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데이터는 안 좋은 건 맞는데, 0.9초짜리 데이터, 그러니까 값이 많이 다른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1: 아인슈타인 이론
0: 그쵸?
1: 뒷받침하려고 유리한 것만 골랐었다.
0: 그런 비판이 사실 실제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이때는 상대성 이론이 정설의 반열에 오르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그 데이터의 초점을 보완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정확히 1.78초 정도 값이 나옵니다.
1: 나왔어요.
0: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은 물론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되게 그때
1: 좀
0: 당시로서는
1: 뜨거운
0: 뜨거운 이슈
1: 이슈였구나.
0: 중에 하나였죠.
1: 그렇습니다. 와, 오늘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았는데요.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객일식 언제 볼수 있어요?
0: 이거 제가 청기누설을 해드리자면,
1: 어.
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외로
1: 그래요?
0: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객일식 볼수 있습니다.
1: 언제?
0: 2035년 9월 2일.
1: 얼마 안 남은 거구나.
0: 그쵸?
1: 객일식 워낙 드무니까.
0: 10년도 안 남았어요.
1: 그러네.
0: 그래서 2035년 9월 2일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객일식을 볼수 있는데, 단 함정이 있습니다. 그 객일식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대부분 북한을 지나가요.
1: 남한에서는 그걸 못 봐요?
0: 우리 남한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그 강원도 고성에 통일전망대 아시죠? 거기 금강산 보이는 그 동네.
1: 거기 가야만 해요?
0: 거기에서만 보여요. 그러니까
1: 2035년 다음은 언제예요, 그러면?
0: 이제 수도권에서 볼수 있는
1: 오케이.
0: 서울을
1: 그거
0: 관통합니다.
1: 노린다, 내가.
0: 네, 서울. 꼭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1: 왜요?
0: 2701년 11월 22일.
1: 운도 진진이도 없지. 내 평생 개개식도 못 보고.
0: 이때 이제 서울에서 볼수 있는 일.

0: 시기고
1: 아 2700몇 년에
0: 역사 기록을 보면 1887년이 서울에서 일식이 있었던 가장 마지막 해입니다.
1: 아, 가장 최근이 1887년이면 네. 진짜 이거는 운이 좀 필요하네요.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2035년에 어디서든 예, 우리가 또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요.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과 개기일식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KPN컵.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합 KPN컵.
2: 레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석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다음 주 월화 수요일에는 이제 변함없이 평일 저녁 7시 30분 재미난 에피소드로 잡다한 지식들을 쌓아보겠고요. 추석 연휴인 목, 금, 토요일에는 최근 잡지사 화제 컨텐츠죠. 이성원 교수가 들려주는 바둑의 역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6: CBS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7: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9: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8: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김요셉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아내라고
2: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1: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나쁜 뭐? 나의 죄성, 나의 그 자기 중심성, 뭐 이제 신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네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네네. 방송에서 다 커트될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진짜로 나만 알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나의 그 버릴 수 없는 습관. 네네. 그거를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근데 아내가 또 이런 이거 우리는 이제 문화적인 거가 있어서 이거 네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내하고 저의 갈등은 진짜 부부 갈등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내에게는 정직이 제일 중요한 가치야. 어떻게 배웠을까요? 미국서 학교 다니면 조지 워싱턴은 사과나무를 뭐 이야기하면서 정직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뭘 배울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충성. 네네. 이순신 장군. 네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수원에서 자라났어요.
2: 네네.
1: 어? 뭐죠? 사대부일체. 뭐 하여간 임금과 부모님과 네네. 이거를 위해서 예예.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걸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충성을 다해야지.
2: 그러니까
1: 이 집단을 위한 한국 문화적인 에서 자라난 제가, 저는 로열한 게 더 중요한데 그렇죠. 아내는 개인적으로 정직한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 네네. 둘이는 끊임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갈등? 끊임없는 그 깊숙한 그 아픔들을 우리 아내는 저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애 넷을 낳고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진짜로 네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네네.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 남편이 네네. 신의를 지키는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아내와 함께
2: 네네. 많이 부딪히셨군요.
1: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고요.
3: 네네. 그럼 아내분이 그냥 짐 싸갖고 막 갈라고 막 그랬겠어요.
1: 근데 우리 둘이 결혼할 때 그거는 감사했어요. 아내도 굉장히 믿음도 있을 뿐더러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모디 신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저 졸업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말씀으로 많이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하여간 이혼은 우리가 안 한다고 서로 진짜 네. 우리 결혼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없다. 단어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0년을 지나면서 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신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에게 상처를 깊은 상처를 여러 번 받은 아내로서는 이거를 이혼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네.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열흘 동안 브리프 인텐시브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네. 그 장소를 찾아서, 또 아내는 한국말로 상담을 받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상담을 해주는데 가서 열흘 동안 상담을 받게 됐고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러니까 목사는 불구하고 진짜 저는 그러니까 사회에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남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철저한 회개와 우리 부부 관계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목회는 못할 것 같고 뭐 하여간 그렇게 이제 교회에 돌아왔는데, 상담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줬어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서 근데 아내와 함께 정말 우리의 관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좋은 것들이

0: 우리 안에 저는 강박이 뭐였냐면 네. 아버지의 또 후광, 또 네, 아버지의 네, 네, 네. 어떤 기대, 아버지의 네, 네. 인정 이거를 위해서 저는 사실은 몸부림을 쳤지만 가정도 희생하고 저 중심적으로 살았고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의 그 아픔들을 다 알게 됐어요. 아니야 뭐 너무 길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둘은 하여간 저는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영어로는 해피잖아요. 네. 나는 해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 둘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가 해피 이전에 하나님은 홀리를 만들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까 마취 안 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대로 조명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 부부를 하나를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이후로 우리 아내하고 저는 이 교회 목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저희는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우리 내외가 하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1: 부부.
0: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회복되는 부부.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저는 가정, 그러니까 교육, 자녀 양육 이거를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이지 않고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여간 진솔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부부 관계는 제 경험에도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저는 이 부부 관계의 성경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맞습니다. 그 부부 관계가 저는 회복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하여간 네, 뭐 네. 지금도 그거는 아직 ING다. 제가 뭐 뭔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1: 아니 근데 목사님이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부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네. 얻더라고요. 저랑 친한 후배 중에 최필립 부부가 있어요.
0: 아, 네네네.
1: 그 교회 출석하시죠?
0: 네네 맞습니다. 저희 예. 너무 감사하죠.
1: 제가 그 부부들 잘 알거든요. 네네네. 만남서부터 잘 아는데 결혼 초에 이제 아기 낳고 무렵에 네. 조금 위기가 있었지만 네. 또 갈등도 네네. 좀 있었지만 엄청 교회에서 회복을 얻고 교회 네. 자랑을 저에게 네. 엄청 네. 하더라고요.
0: 뭐 저가 한 건 아니지만
1: 아, 그래도 목사님 네. 자랑도 네. 많이 하고 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회복을 해서 지금 뭐 너무 완벽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네. 저희 속된 세상 표현으로는 네. 뭐 후다라고 표현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나만이 네. 알고 있는 내 죄성 있잖아요. 네. 내 이거를 네. 유일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잖아요. 네. 내 배우자. 네. 네. 네.
0: 그 허락하면. 예. 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면.
1: 결국 부모님도 몰랐던 네. 나의 네. 못된 습성을 네. 내 배우자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서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큰 문제가 네. 일어나지 않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죄성을 다 보여줘도 그러니까 그게 또 돌아오네요. 나의 그 모습을. 네. 네. 내 가장 어글리한 모습을. 예. 네. 보아도. 예. 네. 네. 나를 안 버릴까? 예. 안 버릴 수는 한 사람?
1: 네네.
0: 저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주셨고, 네네.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예수님이 그 에베소서의 비전을 보여주신 게, 아, 이게 아내한테 되게 힘든 걸, 왜냐하면 아내는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복종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 교회가 한 것처럼 알아. 네네. 아내는 교회면 되고, 남편한테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 저는 남편이 훨씬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아내를 위해서, 아,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네. 교회는 잘못해도 괜찮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모델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드는 아내의 모습을, 이 부부의 모습 속의 죄성을 회복하는 일에 남편한테 그 역할을 주셨다? 저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생각 처음 해보고 막 여기서 오늘 처음 얘기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우리가 부부상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의 이미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0: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저는 너무너무 저는 뭐 하여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다?
1: 네네.
0: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게 저는 하여간 뭐 갑자기
1: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팍 하는 리액션이 약간 굉장히 미국 사람 같습니다.
0: 지금요?
1: 이렇게 막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습성이에요. 네, 하다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아 그런다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 잘 안 하는 리액션인데 목사님이 거기에 미국 사람 그 어머님의 그 리액션이 싹 남아있네. 얘기하다가
0: 이거를 좋게 들어야 되죠? 놀리는 거 아니죠?
1: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이쪽 남아계시네.
0: 아 목사님 바보 올라오려고 그랬어. 상처가 올라오려고
2: 그랬어.
0: 네네네 맞습니다.
1: 한국말을 쓰시는데 미국 사투리 쓰시듯이 그냥 이렇게 배어있네요 약간. 그 목사님 보니까 이제 아까 네. 그 자녀들 이렇게 네. 나처럼 네. 미국 사회에 살고 네. 있는 네. 영어권의 자녀들을 위한 또 사역을 네. 하셨고 또 이제 MK 사역을 하셨었나 봐요.
0: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참 내가 미국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 집회에 정말
1: 네 많이 다니셨고
0: 많이 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를 만드신 목적이구나.
1: 네네.
0: 이걸 막 발견해서 이제 85년부터 90년까지는.
1: 네.
0: 아 정말 시카고, 뉴욕, LA 뭐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왜 그러냐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말 영어 할 수 있는
1: 네네.
0: 젊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목사님들은 다 한국서 가신 목사님들이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한국 아버지가 근데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한 그거 순종하느라고 그때 그 아버님 걱정하신 게 우리 아내가 교포니까 제일 걱정하셨던 거는 여자 따라 미국서 살까봐. 당신은 미국 여자를 한국 데려왔는데 또 한국 여자가 미국에 살자고 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진짜로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는데
1: 아, 옛날 아버지. 아.
0: 네,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좋아요. 제가 네.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1: 이런 게 약간 미국식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네, 좋은 분이시고 정말 사랑하는데
1: 네.
0: 그 아내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네. 저는 이제 아, 왜 가지? 한국 가면 네. 내 저의 그 하나님의 소명은
1: 네네.
0: 저와 같은 아이들은 교포 아이들이었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1: 네네.
0: 아까 한국에 왔는데 저희 학교 오픈하고
1: 예.
0: 1, 2년 뒤에 백인숙 지금은 이제 MK 네스트를 세우신 분인데 백인숙 그때 이제 우리는 백인숙 대표라고 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 이 사역 중에
1: 예.
0: 우리 이제 MK라는 단어 이제 뭐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아. Missionary Kids라는 네. 단어이잖아요. 네.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이슈를 한국 교회는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지금도 MK를 위해서 독특하게 한국 교회가 뭔가 헌신한다는 없어요.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1: 네.
0: 선교사는 많이 보내.
1: 네. 네.
0: 우리가 80 잠깐만요. 89년부터 선교사를 해외 보낸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로 생각해보면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고 예.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돈이 달러를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1: 아.
0: 9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돈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1: 네.
0: 경제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네. 89년부터 선교사 통계가 있고 89년부터 90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오픈한 게 95년이고 93년, 95년, 94년도에 오픈했고 95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3월부터 수업을 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80년대에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벌써 90년대 90 제가 90년, 99년, 98년도의 통계는 7천 명에서 만 명의 선교사 나간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영국이 만 명 조금 넘게 선교사를 보냈고 야. 미국이 한 2만 명을 보냈고 한국이 거의 영국 수준이 된 게 불과 10년 안에 된 거죠.
1: 인구 대비하면 엄청 몇
0: 그리고 교회 사이즈나 이거 봤을 때는 한국이
1: 거죠.
0: 선교를 엄청나게 네네네. 많이 내보낸 거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건물이 크면 나무가 크면 그림자도 길어요.
1: 네네.
0: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선교의 미니스트리 속에 응지가 있었는데 그 응지가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1: 네.
0: 가족들이 다 30대, 40대 아이들 데리고 오지로 다 나갔어요.
1: 네.
0: 선교사님들의 제일 한국에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넘버원 이유 통계를 냈더니 자녀 교육이었어요.
1: 예,
0: 예. 한국 사람도 원래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1: 그렇죠.
0: 선교지에 갔는데 자녀를 보낼 학교가 없네. 네. 현지 학교는 너무 열악하네. 오지에 가면 아이들 교육이 문제인데 얘네들 곧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포기하고 오는 이유는 애들 공부 때문에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MK의 학교들이 여기저기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닐라의 페이트 아카데미라든지 러시아 모스크바 힝슨 아카데미라든지 RVA라고 그래서 리스트밸리 아카데미라고

0: 아주 케냐 아주 오지에 그 밀림 있는데도 선교사 백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백인숙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MK 상황을 보러 갔는데 네. 그때는 중앙아시아를 돌았어요.
1: 네.
0: 가자 우즈벡 키르기스탄 네. 이 세 나라에 갔는데 백인들이 세워놓은 MK 스쿨에 우리 한국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 2000년도거든요.
1: 네네.
0: 제가 이제 학교 세운 지 5년, 6년 만에, 그리고 미국서 이제 청소년 집회가 이제 점점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학교와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MK 스쿨을 딱 갔는데, 3개국을 돌고, 그때 틴샨 학교라는 데예요. 카자흐 알마티에 틴샨 학교 갔는데, 애들이 전교생 200명인데, 한국 애들이 40, 50명이 있는 거예요. 25%, 30%가 예. 한국 애들이에요. 내가 걔네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데자부 뭐죠? 예, 예. 갑자기 섬찟한데 내가 MK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 예, 예.
0: 이게 2000년도 내가 61년생이니까 40이 다 됐는데 걔네들을 보는 순간 내가 어려서 인기국민학교 다니고 엄마가 샌드위치 싸주고 이런 게 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백인 학교에
1: 예, 예.
0: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데
1: 예.
0: 엄마 아빠는 집에서 한국말하고
1: 그렇죠.
0: 학교 가면 영어를 하고
1: 네네.
0: 동네 나가면 러시안을 하고 3개국 4개국어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 나를 보는 느낌이 있어서 아 얘네들도 재미난 얘기는 많이 일어나겠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냥 방에 들어와서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 모세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모세가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보았는데 아름다운지라
1: 네.
0: 그리고 왕의 그걸 숨기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겼으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모세의 이야기가 얘네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선교사 자녀의 애환을 네. 모세의 이야기에 빗대서 그래서 모세 내 얘기 또 했죠. 있는 모습 네네. 그대로 얘기했는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임 보는 게 뭘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이쁜데 부모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는 건 뭘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원어가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니야 그 뭐 제가 여기서 그 원어 얘기 다 할 필요 없는데 그게 뭐냐 특별하다 이런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모세를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뭐냐 믿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였죠.
1: 네.
0: 히브리 그 애굽 문화 애굽 규율에는 얘가 태어나면 안 되는 남자를 그렇죠, 태어나면 그렇죠. 죽여야 되는 죽여야 아이였어요. 되니까, 예. 근데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불편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로 보았을 텐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를 네. 품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아이가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MK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이게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저를 준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99년부터 2000년도 정도 이제 99년에 그 영향을 갖다 왔고 2000년도부터 MK를 품는 학교가 되었죠. 중앙기도 학교가 원천교회. 그래서 학급에 한 명씩은
1: 예.
0: MK들이 책상 걸상 하나 그냥 비워뒀어요. MK가 오면 언제든지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1: 네.
0: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나중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 학교마다 MK들이 와서 무상으로 1년 예, 동안은 예. 안식년인 동안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준 것이 미국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은 배울 수 있거나 현지 학교에서 현지 언어는 배울 수 있지만 한국말로 MK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학교는 저희 학교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이제 몇 년이 됐네요. 이제 25년째 MK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본인들이 또
1: MK
0: 그 가서 아니 갔어요. 해외로 네. 나가서 MK 사역을 하시고 3년 4년 하고 돌아오셔서 우리는 교사를 11조 하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전체의 한 10분지 1은 항상 MK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목사님 뭐 이제 앞으로 네. 지금 뭐 하실 앞으로 네. 비전 세우신 거 많이 있으시죠?
0: 네.
1: 이제 마지막 비전 세우신 거.
0: 비전이요?
1: 예, 앞으로 목사님 교회 비전.
0: 저는요.
1: 네.
0: 진짜 비전이 있다면
1: 네.
0: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성경적으로
1: 네.
0: 저희 내외처럼
1: 네.
0: 아픔을 불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요.
1: 네, 네.
0: 그 비전 뭐냐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1: 예.
0: 믿음 안에서
1: 네, 네.
0: 그 믿음을 위해서
1: 예.
0: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역으로 저희 내외가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네.

0: 넥스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넥스. 그러니까 우리 원천 교회는 이제 잘 목사님들이 잘하고 계셔서 저희 내외는 이제 다음 세대에 의한 다음 세대 다음 버전의 다음 하여간 넥스트라는 작은 청년 공동체인데 이 벌써 이제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한 6커플, 7커플이 벌써 1, 2년 사이에 결혼을 했고 근데 제 꿈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러니까 해피가 아니라 홀리를 위해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넷을 낳았잖아요. 왜 넷을 낳았을까요?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딸딸딸해요. 아들부터 낳고 딸 셋을 낳았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한 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 교회가 많이 컸는데 제가 개척을 했는데 매일 저녁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맨날 물어봐요. 오늘은 교인 몇 명 나왔냐. 그래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1: 진짜 스트레스다. 네,
0: 맨날 그래서 우리 아내랑 손붙잡고 우리 둘이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니까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고 막 그래서 교회가
2: 직접 늘려야겠다. 네,
0: 그렇게 부흥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는 농담 같지만 저는 자녀가 그러니까 부부가 영적인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라면 저는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뭐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만 원하는 부모님들이겠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다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비전이에요. 저는 정말 쉬운 비전, 아니 뭐랄까 단순한 비전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또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 남은 여생 마치겠습니다.
1: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난의 시간을 겪고 온 후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게 되면서 사실 이제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무엇이 부족했나. 우리가 앞만 보고 뛰다 보니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그저 공부만 하라고 했구나.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 좋은 엄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기만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의 역할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큰 교회 건물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역할이 사실 이제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왜냐면 전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아무리 뭐 부부부 학교 뭐 아버지 학교를 해도 맞습니다. 근본이 바뀌질 않는데.
0: 맞습니다.
1: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세대들 잘하는 세대들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홀리한 가정과 그것이 저는 홀리가 해피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만드는지를 교회가 그것을 해줘야지 학교는 국영수 위주로 좋은 데 보내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들도 맞습니다.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연예자매 오늘 어떻게 되셨어요?
3: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0: 말씀에 통찰력이 있네.
3: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0: 맞아요.
3: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요즘에는 정말 비교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못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그것 때문인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보자면 진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귀하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말씀 자체로 보고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채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0: 감사합니다.
1: 훌륭한 처녀예요.
0: 진짜 말씀의 통찰력. 그걸 창세기 1장에서 빼내신다는 게 전 대단합니다.
1: 좋은 형제 좀 찾아주세요.
0: 그래서 제가 저가 왔다 갔으니까 저는 이 결혼이 되고 자녀가 생기시거를 하여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1: 축복해 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재님은요?
4: 저는 이제 그
2: 사람들이 각자 진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일부러 다르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교육 구조가 아이들을 전부 다 약간 규격화시키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보면서 느낀 건데 참 그 자리에 놓으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또 전 제자리에 있거든요. 제자리를 아, 잘 또 네. 찾아가야겠다. 네. 네. 그래서 아 맞다 역시 다름이 이유야.
0: 이유가 자녀 있어요.
2: 네. 아 그럼요.
1: 그럼 딸 둘 다 잘 살고 네. 있습니다. 네.
4: 파이팅. 네.
1: 목사님 오늘 정체성 네.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 아마 지금 네. 목사님 시절에는 이제 워낙 드문 경우였으니까 더 심하셨겠지만 지금은 네. 이제 굉장히 흔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뭐 국제가 네. 결혼하는 경우도 네. 많고 다 이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음악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원래 직업은 작곡가하고 작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2: 유명한 작곡가. 네.
1: 목사님이 아까부터 저를 아나운서로 하셨어요.
0: 죄송해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0: 이만 예, 많이
1: 제가 이제 작사를 하면서 예. 제가
0: 음악도 하시고
1: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다음 세대들의 감성이 변화가 된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무엇이 변했냐면 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정체성 혼란 때문에 좀 슬프고 안타까워하고 네. 그랬지만 네. 네. 다음 세대들은 네. 슬픔이란 감성이 없어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발라드 네. 같은 음악을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슬프질 않아요. 아,
0: 그게 근데 지금 뭐가 애환이 없는 거라
1: 아니 애환 그렇죠? 내가 지금 정체성처럼 예.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없을까에 대한 분노만 생긴 거예요. 슬픔이 없고 분노로 화만. 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나의 비관을 나의 생활을 예. 비관할 때 요즘은 발라드 음악을 듣지 않고 힙합을 들어요. 막 욕설이 들어있고 세상을 향해서 막 분노를 토하는 예. 예. 음악으로 대신하는 거죠. 저희 세대는 그럴 때 슬픈 노래를 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게 감성의 변화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은 왜 이럴까로 분노로 변, 그러니까 슬픔이 아닌 분노로 변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네.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도 사실은 조금씩 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분노하는 감정들을 네. 옛날에 슬픈 방식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분노하는 것을 그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 위로와 네. 그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으로 네. 다스려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네. 또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목사님이 계획하신 네. 지금 많은 또 네. MPA들을 위한 네. 저도 네. 그렇게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지만 네. 그런 가졌던 많은 상처들 저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위로해 주시고 네. 올바른 교육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다음 세대와 네. MK들의 네. 위로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그 학교를 네.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힘써 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치기네.

0: CBS
1: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어른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위한 음악평론가 임희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1: 김포교회 천상화 세례요한 사제입니다. 연중 24주일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생각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셈을 합니다. 내가 몇 번 참았는지, 저 사람이 몇 번 나를 실망시켰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기억하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숫자를 꺼냅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벗으면 이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 관계를, 이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감당해야 합니까? 분명 베드로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알고 싶어 하죠. 여기까지 참으면 충분한지, 몇 번까지 용서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예수께서는 용서의 마지막 횟수를 정해두려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베드로가 셈을 했는데 비유 속의 왕도 셈을 합니다. 왕은 종들이 진 빛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오늘의 말로 표현하자면 장부를 펼친 것이죠. 그 장부에서 도저히 빚을 갚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종 하나를 발견합니다. 결국 종은 왕 앞으로 끌려와 그 앞에 엎드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종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기다림을 허락하는 수준을 넘어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하고 놓아보냅니다. 그렇지만 왕의 눈은 숫자에만 머물지 않았죠. 자기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을 바라봤고 그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왕이 베푼 자비는 종의 청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 모든 셈의 끝에 건넨 마지막 말은 자비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밖으로 나온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죠. 결국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며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건만 동료 앞에서는 그 자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는 것, 누군가를 그가 저지른 잘못의 합계로만 기억하지 않는 것,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성공회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0: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종 위기는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이 바로 그런 역사적 사례입니다. 오늘 11장인데요 지난주일 아침에 설교했던 10장에서 사울이란 청년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아직 국가적으로 취임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기름부음을 받는 기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 그가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며 사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 전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에 대해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올라오지 마십시오. 오실 때마다 찬송 부르다가 찬송 듣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함으로 내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현장에 그 사람의 영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그도 일어나는 역사를 사모하고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십니다. 위기는 분명히 힘든 시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위기는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줄 기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조건 제시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내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나하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우리의 존엄까지, 우리의 기본 인권까지 다 무너뜨리는, 너는 끝났어,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당신이 실패했어, 당신에게는 너희한테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방도가 없어서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43년을 한 교회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나하스가 찾아와 있나요? 우리 교회에 파악해보니 100여 가정이 암이나 중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100가정이 넘어요. 100가정이. 건강의 나하스를 만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사울은 자기 교회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관직은 하지 않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던 일, 밭에서 소를 몰고 옵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은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은 왕궁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밭에서 소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구해낼 만한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암문왕 나아스의 공격을 받아 모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야베스가 당한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악한 나아스는 그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문제를 없애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낙심했던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가정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문제 앞에서 울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역사의 결과를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로 말하면 길갈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로 가서 마음을 은혜를 받고 다시 무너진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망하던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무너진 나라를, 위기를 만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을 꿈꾸며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위기, 그것은 힘들고 두려운 것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부흥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적인 모습과 영적인 실상은요, 각기 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기록해요. 무슨 뜻이에요? 다 자기 살 길만 찾던 그런 이기적인 삶이었었는데 한 사람 사울이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우리 일어나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했더니 그 각 뜯어먹기 하던, 각기 자기 살 길만 찾던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베스 형제를 도우려고 몰려온 겁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격려하며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붙잡아 줄 때, 목장 식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판단하지 말고 손잡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TV 광고에서 봤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가장이 실패하면, 배우자가 실패하면,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실패하면 진단하고 공격합니다. 말은 옳은지 알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사람같이
격려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 끝부분에 보니까 혼자 울고 있던 야베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실 교회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울고 있는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다시 전략을 세웁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1대대, 2대대, 3대대로 나누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내일 해가 더울 때, 즉 해가 중천에 뜨면 너희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는 백성들입니다. 절망에 통곡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실패하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더 얹어주는 은행을 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 절망을 더 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길이 있다.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마치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위기를 만난 야베스 형제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달려가는 이 모습. 결과를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같이 읽어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3대로 다 나누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충성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철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충성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 기고만장하던 암몬 나하스를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에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승리하자마자 어떤 간신배 비슷한 백성들이 사울왕에게로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왕 된다고 했을 때 믿어주지 않고 뒤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겠느냐라고 비난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데려와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간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통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들, 뒤에서 후욕했던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사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나라를 구했다, 이제 내가 왕인 것을 믿겠느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주신 것은 사람을 품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주신 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애청하는 CBS 애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4절이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 근사한 파티하자, 누구누구 상하고 훈장 주자.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길갈로 가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돌 열두를 취해서 기념이 세운 곳입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장소요, 말씀을 언약하신 장소요, 새로운 출발 자리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성공할수록,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말씀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뭐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성공할수록, 승리를 주실수록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먹고 떨어집니다. 열 문둥이 고쳐줬더니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문둥이만 남았고 아홉 문둥이는 먹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라는 단어가 싹 사라집니다. 자, 부모가 실패해 보세요. 자녀가 실패해 보세요. 배우자가 사업하다 실패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실패한 것은요, 다른 가족의 책임도 절반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실패하면 자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좀 더 기도했더라면, 좀 더 도왔더라면. 근데 우리는 누가 실패하면 우리란 단어가 사라집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바뀝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살아났습니다. 길갈로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난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장로님과 안수집사들이 함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부가 함께, 우리라는 단어가 회복되기 전에는요, 언어가 당신이 문제야, 비난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다시 꿈을 꾸며 일어납니다. 길갈로 가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함께 일어나자.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배 드립시다. 다시 사랑합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서 지나가면서도 계속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길갈로 가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나 때문에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와 직장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회복하고 함께 일어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마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몬의 공격에서 구원해낸 사울왕도 결국 그도 실패하고 죽습니다. 인간 어떤 왕도, 인간 어떤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울은 암몬에게 포위된 야베스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원수를 무찔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모욕받고 멸시받아야 할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받아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0: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너를 모욕할지라도, 지금 네가 만난 상황이 앞뒤를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내일이 있어. 실패 때문에 끝난 것 아니야. 죄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야. 상처받은 것으로 끝난 것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야 해. 기억해봐. 너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너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너를 섬긴 사람이 있었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일어나준 누군가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감동받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과 여러분의 삶을 부흥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를 속속들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CCN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가을이 되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시와 그림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노래한 곡이죠. 아름다운 이 세상. 대한생명 노래 선교단이 불러준 합창곡이었고요. 이어 들으신 곡 참 아름다워라 김수지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삭줍기로 함께합니다. 5356님. 아주 오랜만에 CCN 캠프 방문했네요. 김은영 아나운서님 다시 이곳에 이 시간에 오셨어요. 예전 김하나님이 가스펠아워 진행하셨을 때 매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직장일로 객지에 있었답니다. 그때 큰 힘이 되어줬었던 가스펠아워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이름을 달리해서 CCN 캠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스펠아워로 딱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고 돌아 이 자리에 다시 왔네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해본 곡은 한부영 찬양으로 동행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써주신 똥지혜님의 찬양도 이삭줍기 하고요. 또 예랑맘님께서는 4U의 가족 남겨주셨어요. 지난 결혼기념일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나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황홀한 항구의 일몰을 기대했지만 흐린 하늘 구름에 가려 아쉬운 일몰이었답니다. 늘 있는 일상이 아니기에 좋았어요. 신청하겠어요. 신청하신 4U의 가족 오늘 전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포유의 가족, 앞서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한부영과 여러 사역자분들이 함께 부른 동행 전해드렸습니다. 고일열님께서요, 지하에서 15년 월세를 살다가 바로 앞 건물 다세대 주택 2층을 사서 이사했어요. 그전 주인분이 오셔서 휴지랑 커피를 집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오셨네요. 너무도 착하신 우리 주인분 성함이 바울이에요. 남편이 아픈 바람에 많이 걱정되어서 집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소원이 2층에 살고 싶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은영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 살다가 이곳에 오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감사 찬송 부탁합니다는 너무너무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새로 이사 간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만 많으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주인분 성함도 바울이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신청하신 감사 찬송 조수아 씨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바울의 고백이죠. 사명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김명식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진 돈 모헨의 Give Thanks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안드레 크라우치와 올 스타즈의 찬양으로 My Tribute 나의 찬미 혹은 어찌하여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두 곡의 해외 CCM 이어봤습니다. 두 곡 모두 좀 추억의 해외 CCM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부를 마무리하는 곡도 역시 그런 목소리 최미 라이브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위러브의 찬양이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리고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이브 워십 전해드렸어요. 자, 신청곡도 워십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학생님께서 주를 악모하는 자 남겨주신 찬송가 오늘은 어노인팅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유누님께서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11년 디사이플스 라이브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앞서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 찬양으로 신청곡 두 곡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원웨이 워십입니다. 모두 다 주께 나와.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워십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준비했고요. 홍슬기 화이트스톤 워십팀의 모두 찬양해 이어갑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 이 시간에는 이렇게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라이브 실황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웨이 워십에 모두 다 주께 나와 많은 물소리 워십,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리고 홍슬기 화이트스톤 워십팀의 모두 찬양해 들어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워십 오피스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홀리피플 워십입니다. 주 찬양하리.

두 곡의 워십곡 들어보셨어요? Worship of Peace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Holy People Worship의 주 찬양하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준비했는데요. The Calling Worship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CCC 라이브 워십에서는 주님의 발 앞에 이어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 더 콜링 워십이었고요. CCC 라이브 워십의 박종술 리더의 주님의 발 앞에 함께 하셨습니다. 같은 CCC 워십이어도 워십 리더가 다른 경우가 많지요. 이번에는 김정균 워십 리더의 오 하나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삭줍기와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건강하세요.

0: T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듣고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동시에 AI로 과제도 하고 사진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들 바로 요즘 청년들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데 필름 카메라에서 나는 그 찰칵찰칵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오늘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알까요? 지금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겠죠. 실패도 경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을 바로잡고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고 또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단단하게 우리 청년들 성장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시대, 공부하기도 취업하기도 더 어려워진 시대, 청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는 지혜를 갖길 원합니다. 청년의 기도, 우회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박시은, 안혜연, 박한나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해픽뉴님의 신청곡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김형미가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가 불렀고요. 믿음과 삶 걸어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오늘은 소진영이 부릅니다.

소리의 리블은 모든 상황 속에서였고요. 요즘 가을가을하다고 다들 표현을 하시는데 가을 느낌이 물씬 나다 보니까 마음도 감성도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뭉클해질 때 있고요. 글 한 구절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요. 이런 감성이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이 감성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걸어놨거든요. 러빔이 부릅니다.

병아리 물 한 모금 물고 하늘 쳐다보듯 교회 마당에서 하늘 보고 또 보고. 딸 결혼할 때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가, 또 아들 결혼할 때는 며느리의 선배가 축가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가끔 혼자 듣곤 하는데요.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보라미님이 신청하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김경현, 한아름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입가를 좀 맴도는 곡이 하나 있어서 이어지는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는데요. 물가로 나오라라는 곡이에요. 김승희, 주리가 함께 부릅니다.

물가로 나오라 주리와 김승희가 불렀고요. 1부 끝곡은 수아진 7608번님의 신청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김종찬이 부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엄위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너무 힘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귀찮아서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피해야만 할 때 잘 피해야 합니다.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피하느냐 아닐까요? 잘못 피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 잘못 피했다가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하는 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피해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울을 피해 다녔고 늙어서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늘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음먹을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시와 그림 나의 피난처 예수 최연희가 부른 피난처 두 곡이었습니다. 제키리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제이어스 앨범에서 듣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러브 네버 페일스

제이어스 앨범에서 러브 네버 페일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금 들으신 곡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오직 주만이였습니다. 리빈님, 언제라도 자리 있을 때 최주은의 뭇별 들려주세요 하셔서 네, 가지고 왔어요. 뭇별.

무별에 이어서 주의 길 걷다 지친 그대여 최인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7361번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수험생뿐 아니라 수험생 가족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찬바람이 불면 더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내고 조금 더 지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서 소망을 갖고 또 비전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이 시간 힘든 시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마스 브런치 앨범에서 같이 듣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슬로와 이담이 부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 당신의 날에 위로업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가사처럼 좋은 소식이 있고 평화로운 노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이 두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김명식과 한정실이 부르는 선하신 목자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원 내게 은혜 주님입니다. 이 찬송은 오늘날 철야 기도회나 부흥 집회 때 많이 불리는 찬송입니다. 은혜로운 가사와 경쾌한 곡조가 감동을 주는 찬송인데요. 가사 내용을 보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그릇된 것임을 깨달은 성도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에 표현된 대로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라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오직 그분만 따라 모든 역경을 힘차게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나타낸 찬송,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0: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 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 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0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재난을 긍휼히 여기소서. 무력 충돌로 인한 참상의 고통이 멈추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지구는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야망과 욕망이 불러온 깊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소서.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거친 풍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소서. 영혼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현실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생수를 얻고 기쁨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삶의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

0: 박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0: 9월 20일 주일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인희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줄라이가 부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00편 그리고 101편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드립니다.
1: 시편 100편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시편 101편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겠습니까?

하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100편 10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72장 듣겠습니다. 네 병든 손 내밀라고 글로리아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브리지 임팩트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그레이스가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겠습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나오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가가 왜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의도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여인의 헌신과 행동이 드러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품어왔던 향유 옥합을 꺼내어 듭니다. 마치 식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최상품의 값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도가 높다는 것이죠. 당시 향유는 100% 수입입니다. 아주 비쌌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을 이해한 핵심 포인트는 향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 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여성의 그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틀림없죠. 이것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방 안에 이 고급 향유의 향기가 가득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머리로 닦았다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머리를 풀게 되는데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박수쳐줬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이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을 책망했다 보면 원어로 보면 아주 심하게 나무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말은 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난한 자들 말한 것은 단지 화를 내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요. 그냥 단순히 아깝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 여인의 헌신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포기한 날 유다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쓴다면 이렇게 유다처럼 허망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적절한 아름다운, 즉 창조세계에 적절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그가 내게라는 거예요. 이 내게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전 존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무리가 있는데 내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그 제자라 불리는 자들조차도 전적으로 한 신앙생활 없는데 이 여인의

0: 행동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적과 열정이 그리고 생의 목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기 핵심이에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라는 것에 우리 힘을 좀 같이 한번 실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겉으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힘을 다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강조할 때 쓰시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복음이 반드시 온 열방에 전파된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이고 허비이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의 눈물이 헌신이 애씀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그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임한 헌신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의 피가 떨어졌을 때 순교자의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지금도 역시 전 세계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 역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낭비는 무엇일까요? 인류 최고의 낭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경제적 가치와 우리의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낭비, 가장 아름다운 낭비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향유 컵이 깨뜨려지듯이 깨뜨려지셔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낭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어플로즈가 부르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초롬의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김형미가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9월 20일 주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숭실 남성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마커스의 찬양 주 곁에 설 때까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SBS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첫 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 하오리까? 사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잘못을 세 번까지 용서하면 아주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제안을 하면서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두 배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으쓱거리면서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원래 원문은요 일흔일곱 번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490번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보통 원문은 일흔일곱 번으로 그렇게 읽곤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왕들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그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라서 애초에 갚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왕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자 종이 엎드려 싹싹 빕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종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왕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죠. 탕감받은 종이 곧바로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바로 뭐 자기가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용서해주면 좋을 텐데 동료의 목을 붙잡더니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동료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마치 방금 전에 그 종이 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다 갚기까지 놓아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다른 종들이 보았어요. 다른 종들이 보기 왕에 가서 왕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32절 말씀.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쉬운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거든 용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제안도 아니고요, 용서하면 이제부터 네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곤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이 옳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선 도무지 이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주인공 시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유괴범에게 납치를 당한 다음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죽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서진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 가서 신앙의 힘으로 점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도 실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도소 면회실 창문 넘어 그 유괴범을 보았는데 만났는데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창문 너머로 그 유괴범이 이 시내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시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시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할 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말고도 비슷한 일이 곧잘 일어나기 때문이죠. 누군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회의 평화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일이고 또 주님의 뜻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늘 거기에 따라붙곤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양심이라고 불리는 독일 루터교회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이 나치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이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말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용서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 고쳐먹는다고 용서될 일 아닙니다. 용서하겠다고 제 아무리 수십 번 마음을 고쳐먹어도 꿈에 그놈 얼굴이 떠오르고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요, 그 인간 쳐다보기 싫어서 그 인간 다니는 길을 빙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천성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똑같은 그런 위인이 있더라고요. 그 위인이 누구냐면은 요나입니다. 요나 예언자이잖아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나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는지 나중에 훗날 요나가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아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싫어서 엉뚱한 다시스로 갔다는 말이에요.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짓밟은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가 예상과 달리 모두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서 잘 읽어보면 요나는 회개한 그 니느웨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아 나 저 꼴 보고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놈들 용서하는 걸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정확히 이와 같지 않은가요?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정말 내키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도전은 바로 루터가 율법의 기능이라고 부른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대신 가장 먼저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렇게 힘들어한 일이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일단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숫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몇 번 용서하라고 합니까?

0: 네.
1: 일곱 번씩 일흔 번. 이거 달을 읽으면 일흔 일곱 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아무렇게나 주님께서 고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어 그 보면은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24절에 바로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이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요 77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굉장히 끔찍해요. 무슨 이야기하면 라멕이 지금 밖에 나갔다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노래가 지금 창세기 4장의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77대를 때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으스대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이 복수의 셈법이 가인의 가문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또는 복수 못하면 바보야 라고 하는 공식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요. 바로 우리도 역시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복수 셈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역시 라멕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라멕은 힘이 있으면 복수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공식으로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 예수님은 그 복수의 숫자를 정반대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라멕이 77배의 복수를 노래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수가 아닌 77번의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라멕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화폐 단위 액수도 좀 짚어볼까요? 주님의 비유에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여기 1만이라고 번역된 위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가장 큰 수를 나타낼 때 이 위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달란트 잘 아시죠? 달란트.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 단위인데요.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하는 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1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6년 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16년 5개월 동안 휴일 없이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우리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탤런트 그 뜻은 뭐냐면 평생 쓸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탤런트들은 자기의 연기력이든지 자기의 캐릭터를 가지고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1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2026년도 1시간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꼬박 일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1달란트를 벌으려면 23년 동안 휴일 없이 일해야만 모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는 23년, 만달란트는 그럼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몇 년? 23만 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액수들. 그런데 그 돈을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100데나리온은 한 뭐 8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800만 원 적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작은 것이니 그냥 넘겨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빚은 분명히 있었고 왕이 그 돈을 받지로 않기로 했다면 그 손실을 왕이 떠안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용서는 예전에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면서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대가를 용서하는 측이 치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어째서 동료의 목을 붙잡았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단서가 보이는 것 같아요. 26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잘 읽어보면 이 종이 주인에게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 앞에서 단 한 번도 탕감해 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저 참아달라고, 시간 봐주면,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은 끝까지 갚아야 하는 세계, 다시 말해서 라멕의 세계, 계산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보지 않고 그저 불쌍한 그 모습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어쩌면 이 종은 왕이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이 선언마저도 용서의 선물로 받지 않고 빚을 갚는 기한을 연장해 주는 기한 연장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받아낼 빚이 있다면 악착같이 그것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빚쟁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이라면 이웃 앞에서도 그 셈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어디서 힘을 얻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 답을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된 예배 한가운데서 찾아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죄의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다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간구했습니다. 그 고백 다음에 말씀의 종인 저는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를 이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 용서의 선언은 여러분을 위한 저의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쇠의 직무라고 부르면서 목사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용서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단, 비유 속 이 종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은 왕의 말을 그저 기한 연장으로 들었고 우리는 그 말을 죄의 탕감이며 용서로 듣도록 초대받았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은 여전히 라멕의 후예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잠시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또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 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용서했으니 이제 내가 용서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 용서 옆에 바로 붙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 아니 용서할 힘조차 없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할 용기와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로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전하면서 굳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스데반의 성품과 기질이 유난히 고결하고 너그러워서 그런 용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굳이 밝혀놓습니다. 사도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십니다. 잠시 우리 다시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의 기원이 되었던 그날 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한식탁으로 초대하고 떡과 잔을 내어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당신의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성찬은 의인들을 위한 너희가 바르게 살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밥 한번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상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고 바로 이 식탁이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식탁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처럼 용서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들도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자기의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분노만 토로한 게 아니라 욕도 잘해요. 아주 그냥 시편 기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억울함이나 원망도 주님은 흘려듣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도 용서 못하는 그 못된 성품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의 시간에 용서할 마음을 다 만들어서 나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성찬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식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매일의 삶이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77번의 용서가 바로 이 매일 세례의 삶입니다.

0: 날마다 우리는 용서받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용서합니다. 한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한 뒤에도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또다시 놓아주는 일을 반복합니다. 용서가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없다면 인간은 되돌릴 수 없는 복수의 세계, 남에게 세계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도록 그렇게 갇히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바깥에서 여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세계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우리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 내 주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 아시죠? 한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짠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쇠도끼가 네 거냐, 이렇게 차례로 보여주면서 물으니까 이 나무꾼이 정직하게도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금도끼, 은도끼까지도 다 주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뒤에 보면 이제 욕심 많은 나무꾼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뭐 오늘은 뭐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이야기는 도끼가 물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다르죠.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도끼가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동화에서는 정직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한계와 탄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 주변에는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선지자의 무리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좁아졌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면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단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와서 새로운 초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가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4절 말씀에 엘리사가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요단에 나무하러 같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에 도착해서 이제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열심히 찍으면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의 도끼에 그 쇠도끼가 날아가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도 낭패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저 쇠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쇠로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 도끼가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도 없는데 남의 것을 물에 빠뜨려서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남의 비싼 휴대폰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낭패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내 것이라고 하면 그냥 속상하고 말 수 있는데 남의 것이니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기가 물질로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 되는, 그래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끼 하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이야기하니 그 제자가 빠진 곳을 가리키니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자 7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다시

잡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이죠. 이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형통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형통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형통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사형통에서 만사,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의 만사, 모든 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만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들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현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말씀 표현해 보면 이들은 먼저 좁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매우 비좁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빌려야 했습니다. 소유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도끼가 없어서, 일은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유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뜨렸습니다. 낭패를 겪은 거죠.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 빌려온 새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의 삶이 좁고 빌리고 빠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즉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절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결단을 통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기뻐 여겨주시고 그래도 조금 넓은 곳에서도 살게 하시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그래도 풍족함도 주시고 그래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고 그래서 나무를 한 번만 찍어도 쩍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 좁고 빌려야 되고 빠뜨리는 그런 낭패의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장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실패의 내용들 가운데 쉽게 좌절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도끼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이유가 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고 내 길이 열려도 하나님이시고 내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선지자들의 상황처럼 좁은 또 빌려야 되는 또한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현실이 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고백할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풀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의 명령으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찬양으로도 잘 아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그 하면서 다 뭐라고 그래요?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다 없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통장에 뭐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없고, 없고,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고 있고 있고 있어서 다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말미암아 차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는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후에 같이 부를 찬양이 아가파오 찬양팀의 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참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렴 부분에 뭐라고 찬양하냐면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거리에도 계시고 또 내가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광야와 골짜기와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때로는 내가 슬플 때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상황에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밑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고 왔는데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스스로에게도 너무 실망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실컷 울고 다시 책상에 앉으니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0: 사랑합니다. 아멘.
1: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아, 내 주여. 열심히 했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도 얼마나 의욕적으로 열심히 나무를 베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열심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낭패의 일을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댓글을 쓰신 분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울고 난 이후에, 실망이 찾아온 이후에 어디를 향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선지자 앞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도끼가 손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결국 우리의 고백은 동일하죠.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앞서 가시며 저쪽에서 이리 와라 라고 손짓하며 인도하셨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곳이 좁았고 도끼를 빌려야 했고 그 빌린 도끼마저 빠뜨리는 그런 낭패를 겪죠.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제자를 떠난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하게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다급한 마음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도끼가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풀밭을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심지어 내 입에서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어떠한 길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0: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은 성령 안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 가난과 저주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붙들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의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절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주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섬겨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입으로는 사랑 하는데 행동으로 사랑이 안 보여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늘 자기가 앞서고 내 생각, 내 뜻.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자유임이 됐다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그 논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은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을 통해 그 자신을 넘어 하나님에게 이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다시금 이웃에게 이른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보라, 이것이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 문제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구역 식구의 모든 일난 일도 사랑으로 섬기려고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NGO 굿피플이 있습니다. NGO가 뭐냐? 민간 외교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단체, 국제적인 기구인데 우리 교회 NGO 굿피플은 유엔 산하에 인정된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굿피플을 세워서 그동안 북한에 옥수수 심기 통해서 많은 그 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식량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 사업할 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학교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유치원이 낡아서 아이들 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유치원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또 보건소를 짓는 일을 기공식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부 관계자들과 거기 시장님과 모든 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1992년 12월 달에 한국하고 베트남이 국가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NGO가 민간의 교회 사절단으로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또 호치민시에는 물이 나빠서 바닷물이 영역에 들어와서 물이 다 소금물입니다. 그 물을 다시 정제해서 수돗물로 먹게 하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의 공산국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있던 나라였지만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서 섬기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면에 본을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모든 율법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사랑이 완성되는데 그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냥 밤낮 거울 보고 그 다음에 뭐 좋다 그러면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냥 땅속에 지렁이도 파서 먹어. 그냥 몸에 좋다니까. 그러니까 몸에 좋다면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만문질도 그렇게 못하죠. 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한율법 선생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답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0절에 이렇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선을 갖고 다투고 욕하고 싸울 일이 있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란 건 손뼉이 맞춰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똑같아지면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지면. 그런데 싸우자고 담배 들어도 할렐루야. 싸울 일이 없어요. 입에 거품 물고 다녀도 할렐루야. 그 뭐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저 속에서 대들면 더 성이 나고 뭐가 어째가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려고 마음먹으면 못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싸울 수 있으나 안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욕할 수 있지만 욕하지 않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멱살 잡을 수 있지만 멱살 잡지 않고 멱살 잡히는 게 낫지 잡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지는 겁니다. 이기면 사랑이 안 돼요. 이기는 순간 지는 사람이 마음속에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져주면 야 내가 이겼다 그래 그래 당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상금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니까 당신 잘했어요, 잘했어요. 주님께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진정하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늘 남에게 져주고 베풀어줬으니까 큰 상급 받으라. 근데 밤낮 이기만 하고 온 사람들은 자네는 받을 거 다 받아서 저쪽으로 가 있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5절의 경고로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의 사람끼리 다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손도 안 대고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죄종과 죄집과 싸우게 하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게 하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싸움은 마귀 역사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지 믿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마귀예요 그러시면 안 돼 또. 본인이 하나님인가요? 나 사람으로 마귀라 그래.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 욕심에 대하여서, 육체 욕심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혈기 부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말씀 보는 거 소홀히 하고 바삐 지나다가 성령의 불이 설설설 꺼지면 육체가 싹 살아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의 사람이죠,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 답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이 내게서 소멸되면 죄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죄에게 지배받는 모습을 이제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1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모습 15가지입니다. 그 육신의 욕망이 생겨서 지는 죄, 육신 육욕의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불신앙의 죄, 우상숭배, 주술, 불화의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그와 동반되는 죄, 술취함, 방탕함. 이 죄에 대해서 19절부터 열거합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성령이 떠나고 나면 육신이 나를 지배해서 잘못된 성적 욕망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이 꺼내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늘 성령 충만해서 이 내 육신의 욕망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20절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늘 어디 가서 빌었잖아요. 또 점치는 데 갔잖아요. 구타는 데도 갔잖아요. 이런 모습을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좀 이상한 사람 한두 사람이 가끔 점쟁이한테 갖다 들켜요. 점쟁이가 예수님 사람 오면 안 돼요. 당신 교회 되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잘못 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의 죄. 그 다음에는 그 불화, 원수 맺는 것, 분쟁.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거 안 돼요. 다투는 건 안 돼요. 분쟁,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것, 분냄, 격렬한 분노, 당짓는 것, 폐 꾸룩꾸룩 만들어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분열함, 그 다음에 이단, 자기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절대 이런 것을 조심하라. 보니까 그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나아가서 이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투기, 시기심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막 해를 입히는 그러한 잘못된 데까지 나가고, 술취함, 여기 술취함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 술문화입니다. 술문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토하고 나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 신입생 때 막 술을 먹여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게 하고 그렇게 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천재났다 그래가지고 그 힘든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신입생 하나 때 술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이에요. 해마다 대여섯 명씩 죽어요, 이렇게. 또 회사를 들어가면 신입사원 환영이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밤마다 술을 먹으니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직장을 얻은 다음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일 밤마다 술 마시고 난립니다. 초년생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정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너무나 많고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 적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빌려보니라 이제 거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에서 5장 22절로 26절인데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따라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다 100점. 할렐루야. 그런데 첫 번째 새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샬롬,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한 열매 속에 아홉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고? 사랑. 마지막 열매는 절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절제하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주여 내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다음

뭐라고요? 희락, 기쁨, 기쁨.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첫 번째 열매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열매가 기쁨. 쉽게 말하면 내가 기쁨을 빼앗긴 순간 성령이 내게서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 샬롬은 평화, 평강, 우리가 서로 주변에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이 모든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주신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테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희락, 화평. 나와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 자비는 뭐냐면 친절해, 친절, 친절.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 자비는 뭐냐? 친절. 여섯 번째가 양선. 양선은 뭐냐면 착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착해야 돼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면 돼요. 착한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귀하게 보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의 맺어야 되려면은 충성, 온유, 절제. 따라서 충성, 온유, 절제.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충성해야 돼. 남편은 남편으로 충성하고, 아내는 아내로 충성하고, 자녀는 자녀로 충성하고, 충성해야 돼.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충성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충성하고, 찬양대 옥회사는 찬양대 옥회사로 충성하고, 남녀소개는 남녀소개로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나와의 관계. 충성, 온유, 스스로 늘 부드러운 모습이 돼야 돼. 부드러운 모습. 누가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온유했습니까? 구약의 모세가. 여러분이 온유함을 갖고 살면 적이 없어집니다. 적이 없어져요. 왜? 온유함 때문에. 부드러우니까. 스펀지는 아무리 눌러도 푹신하고 마는데 딱딱한 것 때리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고. 스펀지는 푹신하고 말아요. 스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쿡 찔러도 푹신. 푹신. 이 사람 건드려봐 소용없네. 막 말 한마디 막 소리 지르고 대들어야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재미가 있지. 쿡 찔러도 푹신. 푹신. 아이고, 저 사람 재미없어. 딴 사람하고 싸우자. 온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 절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잘 다스리고 먹는 것도 잘 다스리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 그냥 뷔페집 가보고 이만큼 싸고 공짜다 또 먹자. 또 공짜나 돈 주고 먹는 거죠. 그래갖고 보통보다 세 배를 더 먹어. 이러는 거 맞나? 집 와서 소화제 가고 소화제 먹어. 그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0: 또 이제 또 다이어트. 머리띠 뭐 찢자, 찢자, 다이어트. 아이고, 고생을 사서 해요.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약간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맺어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다 같이 정리합니다. 다 같이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렇게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업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2: CBS
3: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제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영원한 본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동물들 가운데 귀소본의 가장 강한 동물로는 연어와 비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차가운 냇물에 상류해서 태어나 바다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의 모천에 들어와 죽는 애의 족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어미 연어의 귀향은 처절하기만 한데 하루 14km쯤 역류하여 급류와 폭포를 뛰어올려야만 합니다. 이 필사의 역류 동안에는 먹이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체장 90cm, 체중 3kg이 이렇게 되는 큰 고기의 체중이 역류하는 도중에 반으로 줄어들고 온몸이 적자색으로 멍들게 됩니다. 그래서 섭씨 7도 안팎에 자갈 깔린 차갑고 티끌한 없는 맑은 물을 찾아 산란을 하고 어미 연어는 그 알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연어 먹기를 좋아하는 에스키모족들도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간 연어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앙상해져 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끈질긴 모정에 대한 예우로서 회유하는 연어는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의 경우는 귀소 능력도 대단해서 시속 60km로 1000km를 왕복한다고 전해집니다. 40여 년 전 판문점에서 북한 측인 놓아먹이는 비둘기들이 단 한 마리도 유엔 측 막사 지붕에 앉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 막사 콘서트의 지붕이 낡아 페인트칠을 새로 하자 북한 비둘기들이 수시로 앉기 시작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북한 측에서 비둘기들을 훈련시킬 때 유엔 측 막사 색깔의 철판을 가열해서 뜨거운 양철 지붕에는 앉지 않도록 가르쳐놓고 말 못하는 비둘기조차도 미국을 싫어해서 유엔 측 막사 지붕에는 앉지 않는다고 선전했다가 유엔 측 막사 지붕 색깔이 달라져 비둘기들이 그 교습이 마비되버리자 그 비둘기들을 거둬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를 그리하며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계절들을 맞이할 때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어려움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여인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제인 로버트슨 맥퀼키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이 들고 약해지게 만드실까요? 그런데 맥퀼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젊음의 힘과 아름다움은 육체적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힘과 아름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서서히 잃어버려서 영원한 힘과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시적이고 약화되는 부분들에서 떠나 우리 영원한 본향에 진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만 있다면 우린 이 세상을 결코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으로 여겨집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들의 눈을 가리워 천국의 환상을 잊고 이 땅에 안주하게 하려고 이렇게 협책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은밀히 충동하고 조종해서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과 나도 오늘 밤이라도 혹은 한 달 후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과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리도록 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탄의 전략은 바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만사 형통하게 해서 이 땅에 안주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고향을 찾으려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지 이미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두 아내와 10명이 넘는 자식도 낳았는데도 그곳 하란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였기에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타향사리에 야곱은 지쳐 목매에도 그리운 고향을 찾으려는 그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이 고향을 떠나온 또 하나의 실향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고향 외에 또 다른 고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람은 고향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으나 그는 가나안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무려 13번 이상을 이사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늘 왜 고향 갈대우를 생각지 않았으려면 그는 영원한 보양, 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영혼의 본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영혼의 향수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을 몰랐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처럼 진정 우리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그분이 계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님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 주석가는 히브리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괴로운 입장에 놓이게 되고 증오와 혐의와 경멸의 대상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노예처럼 취급받았으며 외인세를 지불했고 어느 장소를 허가받고 거주했다. 나그네는 유숙자이며 지금 있는 땅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타양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가정 구박과 차별을 당했고 때론 죽음까지 당했던 것이 당시 시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면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앞으로 찾아가야 될 그 본향을 항상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의 고향 갈대우를 그리워했다면 그는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잊고 살았기에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엔 돌아갈 기회가 그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늘 마음속에 사모했던 그 고향은 어디일까요? 본문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테린구유라는 지하 우물이 있는데 이곳은 60m 이상 파내려간 지하에서 2만 명 이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파괴를 피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좁은 통로를 따라 지하 8층을 내려가면 중간에 십자형의 채플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교하고 하면 나가서 편히 살 수 있지만 이 어두운 곳에서 평균 40세를 넘기지 못하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사랑, 그 예배와 기도회와 찬양의 감격이 있었기에 저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보면 그곳을 갔던 성지순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간 성도들의 장소를 보며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임을 새삼 깊이 깨달았다. 몸 하나 빠져나오기 힘든 굴속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들의 주님 사랑이 어떠했는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가슴 저려왔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회개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천국을 사모했던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둘째, 우리는 본향 가는 길 잃지 않도록 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됩니다. 15절 말씀,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지만 아브람은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데 외국이란 헬라어 크세노이라는 말, 이 단어는 낯선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현지인과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인처럼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그네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라는 이 단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하는 말로서 고향이 있긴 하지만 얼마 동안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물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외국인과 나그네이기에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스탠리 하워 워즈와 윌리엄 윌리몬의 책 하나님 나그네 된 백성에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 또는 거류민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거류민은 외국인으로 주거는 가능하지만 시민권은 없다. 거류민은 후손에게 모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들려줘야 한다. 교회는 식민지요 타 문화의 중심에 자리한 문화의 섬이다. 교회여,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교회가 변화하라. 교회가 종말론적인 긴장을 잃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 북녘에서 몰려오는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을 향해 날아가던 철새가 어느 타작하는 집 처마에서 하루를 쉬어가는데 마당엔 곡식 가득이 있어 오랫동안 먹지 못해 빈 배를 실컷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남쪽으로 떠나려는데 오늘 하루만 더 여기서 쉬면서 곡식을 실컷 먹고 힘을 비축해서 내일 출발하자는 생각에 그냥 하루를 쉬며 곡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다음날 다시 먼 남쪽을 향해 떠나려는데 오늘 하루만 더 머물다가 내일 떠나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그곳에 머물며 곡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생각에 들어 더 머물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곳에 머물며 배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오랜 날들을 머물다가 이젠 추위가 몰려와서 도저히 그곳에서 더 머물 수 없게 되죠. 이젠 안 되겠다. 저 남쪽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야지 하고 날개를 퍼덕였는데 근데 그동안 계속 먹기만 해서 무거워진 몸에 운동을 하지 않아 날개가 힘이 없어 몇 미터를 날지 못해 그만 몰려온 추위에 얼어붙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백은 사도신경에 그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라는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다음 셋째, 나그네 길에는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행하면서 깨닫는 지혜는 가급적 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을 듯 싶어 짐을 크게 꾸리다 보면 내가 여행객인가 짐꾼인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가져가면 쓸 데가 있겠다 싶어 많은 짐을 들고 다니는데 막상 가보면 그 짐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잔뜩 무겁게 들고 다니며 여행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는 이 말처럼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한 여행자가 폴란드의 라비 호페차임을 방문했더니 그의 집에 가구나 서재도 없이 그저 책 몇 권과 조그만 식탁과 의자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 이것뿐입니까? 가구나 집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라피가 되묻습니다. 그대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아, 제 것이요? 저는 여행자가 아닙니까? 지나간 나그네인 거요? 그냥 라피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끝까지 충성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낙원에서 선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순교자들의 그 담대함 바로 천국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을 믿기에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을 줄 믿고 초연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프러시아 제국의 프레드리 대왕은 그때 일삼아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걸핏하며 예수를 비난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비난하자 듣고 있던 한 장군이 듣다 못해서 대왕께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후 38번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께서 비웃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하기에 이제 더 이상 폐하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나이 많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 폐하가 비난하신 예수를 곧 만나야겠기에 저는 지금 이 직위를 하직합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노 장군의 이 말을 듣고 프리드리 대왕은 비로소 굴복했습니다. 우린 세상에 대해 두려울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둘째는 원한을 품고 천국 가지 않도록 모든 이와 화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복잡한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살지 하루를 살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너무 이 땅 생활에 자신을 갖지 말고 언제 어느 때 끝날는지 모르기에 모든 매듭을 풀고 가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인 리 애드워터는 조지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로서 미국에서 처음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해서 무려 15년간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대신 많은 정적을 두었습니다. 그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자 과감하게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게 뭘 하려는지 그 질문을 받자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으로 아내에게 돌아가겠다 말하고서 정적들에게 정중히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저는 뇌종양을 추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서 저를 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1991년 2월 라이프 잡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증언한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나의 뇌종양이 그 진실을 알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기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내가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느낀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셋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할 텐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간호사 슈는 며칠 전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노인이 걱정이 돼서 저녁 무렵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전혀 없는 듯한 노인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삐그덕 문 여는 소리에 노인의 눈이 빛나더니 이내 간호사임을 알고는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슈는 노인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노인이 더듬더듬 말합니다. 실은 내게 딸이 하나 있다오.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수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애한테 연락해 주겠소? 노인은 숨이 가쁜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슈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부탁합니다.

0: 추는 노란 종이와 연필을 재빠르게 건네주고는 방으로 돌아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의 입원 소식을 들은 딸은 울먹거렸습니다. 아버지와 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크게 다투었지요. 그 후 집을 나온 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슈는 전화를 끊고 노인에게 딸이 오고시라는 소식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슈가 웃음이 병실로 들어섰지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노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슈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착잡했습니다. 곧 노인의 딸이 도착할 텐데. 슈가 노인의 주사바늘을 빼고 있는 동안 노인의 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짐작한 딸은 못 믿겠다는 듯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다니. 난 언제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했다고요. 라며 눈물 흘며 몸부림칩니다. 이 슬픈 장면을 피하기 위해 슈는 시선을 떨구다가 탁자에 반듯하게 접혀져 있는 노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용서하마. 너 역시 아빠를 용서하렴. 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단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썼는지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발을 떨리는 손으로 슈가 건네준 쪽지를 딸은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소로 떠나간 리빙스턴은 벌써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보낸 선교단체들과 교회는 몹시 궁금해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중앙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탐험을 하는 스탠리에 의해서 1873년에 리빙스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스탠리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벌써 문명을 등지고 30년이나 사셨고, 그리고 몸도 다 쇠약해지셨습니다. 가셨다 다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리빙스턴은 결코 그 권유를 받지 않고 그 후에 계속 사역하다가 결국 187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3월 19일 그의 생일날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나를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에 무릎을 꿇고 그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떠나온 고향 영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이든 후회 없도록 이 땅에서 타향사리를 아름답게 해서 본향에 가는 날 주님을 기쁘게 뵐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

0: 김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여러분 다음에 그 식기가 어느 시에 나오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떠오르는 시기절이 있으신가요? 아마 갑자기 말씀드려서 그렇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시는 이 귀절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 중간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가 쓰여진 것은 해방되기 4년쯤 전 1941년 5월 31일인데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 1948년에 이제 그분의 시들을 모아서 6호 시집을 펴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6호 시집에 바로 이 시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조금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거기 매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참 괴로우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표현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괴로우셨던 그분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또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에 가진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보면, 십자가가 괴롭기는 했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것이 그분에게 행복이 되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께서는 예수님을 부러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 그런 내용을 그 시에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시의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가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적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를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로마 군병들을 다 때려눕히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시고 때리면 그냥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냥 지시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패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이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그동안에는 한 번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이 무슨 뭐 편안한 그런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는 죽음이잖아요. 처참한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일어나서 벌떼같이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말씀을 꺼내셨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이 나섰어요. 다름 아닌 수제자라고 우리 생각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얘기가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수제자다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나?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나서주니까 고맙구나. 너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위로가 된다 이러셨나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난 다음에 그를 심하게 꾸지람하셨는데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위로도 되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는 꾸지람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첫째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을 염려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로 따라 나선 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꽤 간단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나 잡고 세리 일이나 보는 것보다 저분의 능력을 봤으니 저분을 따라 나서는 게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저분이 뭔가 큰 일을 하시면 우린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해서 예수님을 따른 건데 예수님이 점점 잘 되시고 인기를 얻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니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죽으시면 우리 뭐가 되는 거지? 아,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자기들 욕망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베드로의 말이 무의미하게 끝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이미 다 정해진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뚜렷하게 뭐 느껴지진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 하나 쓰이고 있어요. 이 데이는 영어로 말하면 머스트라고 하는 조동사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돼야만 된다 그런 뜻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을 그 데이라는 동사를 염두에 두고 하면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필연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도 필연인 거죠.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서서 좀 막아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된 대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도록 결정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을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규절을 읽을 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맡겨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딱 만드셨어요. 그 속에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고, 거기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많고 더러운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고, 그거를 구구절절히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많은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분이 찔림, 그분의 상함,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작정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신음소리가 깊어질 때, 그리고 그분의 온몸에 상처가 점점 늘어날 때, 그리고 그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질 때 예수님은 패배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기시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에 얼그러진 일그는 밝은 미소와 같아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호흡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승리를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십자가, 여기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패배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물리치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지는 게 진정한 이기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어떤 때는 극복하는 게 있어. 극복.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듯이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는 지기가 어렵겠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순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예수님처럼 때리면 매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지기도 하고 순응하면서 물 흐르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나뭇잎이 떠내려가던 것처럼 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이 순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게 패배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24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은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복음서를 다시 쓰라고 그러면 요건 싹 뺄 텐데 내가 복음에는 요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상관없다면, 나를 따를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냐하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이 주제를 마음에 깊이 부담으로 느끼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억지로 지지 않고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허락된다면 기꺼이 내 목을 드리우고 피를 흘리겠다고 시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늘 그걸 마음에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어요.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요? 거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이미 정하여져 있었고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우리는 승리를 설교해 왔는데 우리들의 승리는 뭔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를 피하는 승리,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승리, 십자가와 무관한 승리, 주님의 뜻에 맡기는 승리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욕망에 따라서 하는 이기적 승리, 그런 거를 미화해서 성도의 승리인 것처럼 잘못 설교해왔고 우린 그런 값싼 승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아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뚜껑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아, 교회 상징이 십자가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심지어 여기도 걸고 다니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만들었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눈물, 땀, 피를 흘리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던가요? 거기는 값싼 승리가 있는 곳에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표처럼 그 사랑이 어떤 십자가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 옆에 부모님을 두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가난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경제 개발에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었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 벽촌에 가보세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새벽 4시면 나와서 예배당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는 새벽종을 치면서 몇 사람이 오는지 아무도 안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요 앞에 그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쭉 이렇게 하고 그 무릎이 닿아서 마루가 이렇게 닳아가지고 패인 곳도 있고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한국교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지 가보셨잖아요. 거기 무슨 고대강실 좋은 집이 있고 의리의리하게 편안하게 삽니까? 거기서 30대 가가지고 70대에서 은퇴하면 여기 올 데가 없어요. 한국에 와봤자 그 내외간에 몸 하나 눕힐 방한간이 없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데 올 곳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나라에 얹혀가지고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누가 선교사 갑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겠다고 선교사로 자원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다 던져버렸을 그 십자가를 주님 생각하면서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신 분이 오늘 여기 3부 예배에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못난 것 같고 왜 이렇게 십자가 져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따라오라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린 숙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다 십자가라고 하는 과목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시고 거기 매달려 죽으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으셔서 오늘 저희들이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0: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두 번째,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성경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물이 99도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 100도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금씩 잡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가 바로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이나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고 나면 죽순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무려 70cm에서 80cm가 자란답니다. 하루에. 그리고 30m까지 올라갑니다. 왜 5년 동안 이 죽순도 나지 않았은 것일까? 조사해 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 넘도록 땅속으로 깊이 뻗어가는 그 시간이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깊이 뻗은 뿌리 때문에 30미터까지 이 대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콤 글래드웰이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

최소한 1만 시간을 채워야 특정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에서 지쳤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복잡한 일들, 자녀, 진로 등 여러 환경에서 만나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좌우에 심어진 나무가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말라 죽어가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냐? 당시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퐁퐁 솟아나더니 이 흘러온 물이 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이 물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니까 자를 가지고 재는데 발목에 차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또 재니까 무릎에 차고 또 재니까 허리에 차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그때는 헤엄할 물, 이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넘칠 때 강 좌우에 심어져 있던 그 나무가,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그 물이 고이는 곳에 고기들이 우물거리니까 어디서 왔는지 부르지도 않은 어부들이 달려와서 그물 치는 곳이 되었다. 이 모든 회복, 이 살리는 것,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성전에서 출발되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여러분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성전이란 말이 세 번 나와. 성전문, 또 여러분 성전 문지방, 성전 오른쪽, 이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생명이 살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 희망과 비전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의 환경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잡혀가는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성전 중심한 삶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외국에 있든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느 곳에 내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삶의 세 가지 성전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게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성전을 이루고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거야. 신앙생활에 우리 마음에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 안에서 여기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아닌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성전이면 하늘의 성전. 이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날 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천상의 성전이에요. 언제 어느 땐지 모르나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천상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까? 유영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을 하늘나라 성전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유용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성전 중심한 예배, 성전 중심한 헌신, 성전 중심한 충성,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삶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하게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기 3절, 5절부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질 않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겔이 들어갈 때 재어보셨어요. 처음에 재니까 발목에 차니 다시 재었고 또 무릎에 차니 다시 재라고 다시 들어가라. 세 번째는 허리에 찹니다. 또다시 다시. 네 번째 들어가니까 창이랬다.
비워만

것이다. 이제 흘러넘치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자로 재니까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흘러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물이 흘러 창이랄 때까지 네 번씩이나 다시 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충성도 하나님은 다 재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임계점,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뭡니까? 원하시는 기준이 이루는 거예요. 백도가 되는 거예요. 5년이 넘어야 모죽이 싹이 나는 것처럼 임계점이라는 게 신앙에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저 유대민족을 점령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성물을 막 갖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막 술을 마시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행동에 나타나요. 때가 되니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났는데 술로 만찬한 자리에 뭐라고 벽에 막 툭툭툭 쏘는 거야. 이 벨사살 왕이 놀라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시키잖아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서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글은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재어봤다. 지금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 하나님 눈에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신 축복을 메대파사로 쪼개버리겠다.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받은 복을 빼앗아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주신 복을 빼앗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이게 부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선전 가운데 2%가 부족합니다. 난 그게 참 좋아.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그 2%가 부족한 그 99도에서 머물러 있어서 끓지 않는 물과 같은 신앙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임계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향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원하는 임계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임계점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이룰 때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했어요.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두 주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목이 썩는 것 같다는 몸이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21일이 되던 날 미가엘 천사가 응답의 항아리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하던 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길을 막아서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 기도를 작정하던 날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야.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은 언제일까? 21일 후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르는 시간 이미 하나님은 기도하신 거, 응답하신 거예요. 작정하는 마음 그 시간에. 그러나 그걸 누리는 시간은 20일 후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몇 프로가 부족한지, 몇 프로 부족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하나님

신앙생활 신실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넘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소개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47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9절에 따라합니다. 생명이 살았다. 생명운동이 나타나, 생명. 우리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모든 것이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닿는 데마다 생명이 살았어요. 모든 것이 살았어요. 물이 흘러넘치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임계점을 넘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평안도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 물이 흘러넘칠 때 10절에 보세요. 어부들이 찾아왔어요. 어부들이.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니 엔데기에서 에네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물이 흘러넘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부들이 찾아서, 어부들이. 여러분, 그렇게 삭막하고 죽어가던 그 땅에, 사막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만이 아니에요. 어부들이 찾아왔다는 말은 거기에 막 고기들이 꾸물거리니까, 왜 물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요즘요, 네팔에 보세요. 히말라야 산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기후의 이변이에요. 그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구를 덮이고 온난화로 여러분 지금 기후가 제정신이 없는 세계가 됐어요. 기후이변이에요. 무섭습니다.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민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 생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이 고이니까, 물이 고이니까 어부가 오는 거야. 어부가, 고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해 보세요. 모여 들어요. 어부가 와요.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면요, 인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여러분 실패하고 병들고 망해보세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도, 이웃도, 하늘며 형제들도 떠난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위기가 와서 다 내게서 얻어갈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손꼽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이게 세상인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 알아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 없는 그때에 나의 곁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로 향하세요. 주님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좋은 직장 찾아서 막 헤매이는 거 좋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 직장이 막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는 땅을, 축복의 땅을 찾아 막 헤매이기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 땅에 서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 사람이 가니까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내가 머무는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 생활인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이 물이 흘러 넘칠 때 12절에 좋은 열매가 맺었다는 거야. 좋은 열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슬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보십시오. 여기에 달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심기운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 있으니까 자연히 그 나무가 물이 있으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모든 본천적인 축복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12절에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송소를 통하 나옵니다. 이 송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디로 방향을 정합니까?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동서남북 어느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인생의 다림줄로 기준을 삼으세요. 하나님을 머리돌로 삼고 인생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이 축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흘러넘쳐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흘러넘쳐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기도도 믿음도 은혜도 충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임계점을 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CB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0: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3: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개인의 실패처럼 느껴질 텐데요. 하지만 빚을 지게 된 배경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병든 돈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일에는 숫자보다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돈병원이란 이름으로 빚 때문에 병든 사람과 돈을 함께 치료해온 분입니다. 외국계 금융회사 재무설계사로 일하다가 정작 자신도 빚의 무게를 짊어졌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경험을 지나서 저신용층과 한부모 가정,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곁을 지키며 성경적 재정관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CBS 광장 오늘은 크리스천의 재정관리와 위기 극복이란 주제로 돈병원 서경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4: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오늘 CBS 광장은 크리스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0: 돈병원 서경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돈병원 좀 독특한데 시작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돈과 빚에 대해서 가르치고 재무상담하는 일을 지금 22년째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병든 돈과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돈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재무설계사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병원 원장으로도 불리시는 거예요?
1: 네, 개인적으로 설계란 네. 말보다는 상담 쪽을 좀 더 선호하죠.
0: 재무상담가.
1: 네.
0: 돈병원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 병든 돈 그리고 돈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요?
1: 일단 돈은 혼자 병들지 않고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고 또 멋있게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무클린이 뭐 금융주치 이런 말이 유행할 때인데 그게 재무설계, 금융상품 판매 이런 쪽으로 치우친 바가 있어서 좀 차별적인 이름을 하고 싶었고 치료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억도 하기 쉬운 것 같아서 이제 부를 추구하는 상담이기보다는 삶을 회복하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인천 가계부채 상담센터라고 하는 정식 명칭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별칭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1: 원래 이제 돈병원이라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름이고 인천 가계부채 상담센터는 사실 내가 사는 인천 지역의 빚 문제는 내가 다 한번 감당해 보겠다. 네, 그런 희망을 표현한 건데 지금은 이제 사업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더 쉽게 돈병원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장님은 돈과 관련해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인데 과거에 사실 원장님도 과다채무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1: 네, 있었죠.
0: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부끄럽게도 신용카드가 제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썼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도 이상 쓰고 꽉 차면 카드를 새로 개설하고 그랬었습니다.
0: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1: 돌려막기를 꽤 오래 했죠. 그러다 신용카드 대란 때 빵 터지면서 참 사람이 우매하게도 그제서야 내 돈 아니구나 이게 빚이구나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0: 그 과정을 좀 이렇게 넘어오시는 과정도 좀 힘들었겠어요.
1: 힘들었죠. 예,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0: 예, 그 과정은 뭐 듣지 않고 넘어갈게요.
1: 네네네.
0: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재무설계사로 일하셨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적 재정 상담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 일단 이제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게 교육과 상담을 꼼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제일 뚜렷한 계기는 제가 초신자 시절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사로잡혔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의무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너의 소명에 필요한 것들은 네 안에 다 심어놓았다라는 말씀해 주시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뭔지 금방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겪었던 역경이나 경험 그 당시에 이제 직업이었던 재무상담사 요거를 조합을 딱 하니까 지금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0: 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21년 전쯤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금융인이 된 지도 한 21년쯤 됐다고 들었고요.
1: 네, 22년 됐습니다.
0: 예.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어떤 내적인 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은 없나요?
1: 처음에는 정말 신나서 했어요. 다들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구나 해서 신나게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금융회사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금융이라는 특히 금융상품에 우겨넣는구나.
0: 예.
1: 그거를 느끼면서 몸담고 있기가 힘들었죠. 근데 사실 진짜 그 갈등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직업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금융회사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탈출 후에 이제 제가 안정적 급여가 나오는 사회적 기업에 뭐 대표자는 아니지만 경영자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또 좀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형태로 활동 형태를 바꾸려고 할 때 저희 애기 태어나서 돌도 안 지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이다 보니 먹,

0: 후사는 문제와 신앙적 어떤 그 의지 이거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명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 네. 그렇게 했더니 사명도 감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되더라. 네. 그것을 깨닫게 됐고 요즘에 사실 많이 하는 강의 그 갈등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잖아요.
1: 예.
0: 근데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바로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이 얘기를 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듣는 분들이 마음 상할 수도 있고 특히 그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제가 비난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를 비난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게 사실 염려스러운 거죠. 근데 다들 이런 말 안 하니까 나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의식에 하기는 합니다. 망설이면서도. 예.
1: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주식을 주제로 이 주식을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의 이야기 듣기 전에 아까 이제 그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그 기간에 강의를 듣다가 뭐 이건 아니다라는 지점이 왔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갈등이었나요, 그게?
0: 아, 이게 참 여러 가지예요. 먼저 제가 그 초신자 때 배운 바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재정강의 가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모순을 느꼈고 그다음에 성경적 재정관이라고 강의를 하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금융회사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거나 심지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분도 있었고 또 개인과 가정의 재무설계 수준을 넘지 못하고 또 이런 말씀하시던데 빚을 지는 것만 아니면 아파트를 여러 개 가져도 괜찮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땅을 많이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투기에 참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버젓이 성경적 재정강의라고 하시고 또 눈물 나는 간증의 각종이 성경구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돈에 대한 열정이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강의들은 주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에 화답하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런데 고맙게도 그런 강의를 들은 덕에 예. 제가 분별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1: 원장님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의 자본주의는 만몬에게 장악된 자본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만몬이라는 표현은 이제 재물의 신이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흔히 듣는 표현이긴 하지만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자본주의가 만몬에 장악됐다 이런 표현을 듣는 거는 좀 새롭던데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이게 저는 이제 파격적인 게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지금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망가졌다가 아니라
1: 예.
0: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 만몬에게 장악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뜻으로 그 말을 한 건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심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점점 그 장악의 정도는 심해질 거다. 그 근거로 제가 보는 게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먼저 돈이 신적 자리를 차지했고 인간들 스스로 전능성을 인정하죠. 돈의 전능성. 그래서 공급자를 인정합니다.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공공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만든 물질들이다. 한국 경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거나 그냥 한국 사람들의 탐욕이 만든 성장이고 어쩌면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망쳤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정말 이 그 재물의 복이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게 맞다면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계속 가난한 이런 상황일 일은 없다. 예. 세상의 타락한 물질과는 그 재물들을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면 재물을 나눠 쓰려고 하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나누어 쓰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 나와 내 가정에 주신 재물을 누리기만 하면 저는 탐욕이라고 봐요. 나누어야 축복이 된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조차도 글쎄 나누는 거 잘들 안 하시는 것 같고요.

0: 또 만문의 대표적인 그 만문에 장악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리새인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바리새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상당히 있긴 하겠지만 세 번째로는 직업 소명설이 있었죠. 그래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의 직업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는가? 그 생각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네 번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냥 나와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장만 하고 이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살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물로 쓸어버림을 당했던 이유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장만 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창조주께서 보시기에는 나와 창조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매달려는 인간들로 지면이 꽉 차는 걸 보기 싫었죠. 그래서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사는 거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살았다면 우리도 물로 쓸어버림을 당할 만한 존재들에 불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문에 완전히 장악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1: 강의 중에 이 돈에 대한 상식은 배우지 말고 깨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재테크라고 표현하고 경제적 부를 이 쌓아가는 것 내지는 관리하는 것. 그 범주 안에 있는 상식들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맞아요.
1: 맞아요?
0: 제가 방송인이라 좀 표현을 약하면 예, 예. 거짓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맞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돈에 대한 상식을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금융의 힘을 차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상식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 세상 사람들의 돈이 금융의 힘을 차지한 사람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상식을 만들어내서 그걸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죠.
1: 그럼 가장 크게 잘못된 상식으로 네. 거론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예를 들면 네 가지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예. 돈 많이 벌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적게 벌고도 행복해서 사는 방법은 있어요. 예, 두 번째 100세 시대 이거 제일 심각한 오류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과몰입하고 투자에 과몰입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라는 걸 보면 누구나 100세 사는 시대 안 왔어요.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요. 최빈 사망률이라는 게 있는데 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사망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예. 즉 과거보다 100세까지 가는 사람들이 찾기 쉬워졌을 뿐 누구나 100세 사는 시대라고 말하는 건 연금 가입시키고 투자에 몰입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영업 상술 아닌가 싶고 또 노후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통계를 제가 직접 분석해본 결과 도시에 사는 보통 노인들은 둘이 200만 원쯤 가지고 살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정도 가지고 살아요. 예. 이게 의심스러우시면 주변에 은퇴하신 노인분들 실제로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파악해 보시면 돼요.
1: 예.
0: 그다음에 노후 의료비를 뭐 1억 몇천 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65 이상 노인들이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과 본인 부담을 합쳤을 때 1억 몇천이에요. 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걸 그러면 본인 부담분만 걱정하면 되죠.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통계낸 것을 근거로 보면 보통 노인이 1년에 123만 원 씁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1: 예.
0: 근데 노인 의료비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노인 되면 얼마 될까요? 뭐 수십만 원 되겠죠. 그러면 보통 노인으로 늙어간다면 한 달에 병원비 10만 원이면 되는데 실비보험이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런 것들이고 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갈되지 않을 방법도 많아요. 고갈돼도 법에 의해서 지급받고 이런 것도 잘못된 상식이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사용된 돈은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일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 아니겠죠. 그런데 구입한 다음에 올라가는 가격 상승은 내가 인테리어를 고쳤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는 건 뭔가? 불로소득이죠. 그 아파트 지역을 가꾸기 위해서 세금을 쓴 그 세금을 납부해 준 납세자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용해 주신 이용객들 이런 분들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거 예. 아니라고요.
1: 예.
0: 그럼 이제 일반인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놔야 될 줄 아는데 이런 걸 생각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주식 거래가 투자

0: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는 거죠.
1: 예, 그 주식 얘기 좀 들어볼게요.
0: 네.
1: 지금 워낙에 이제 올해 주식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이 상승폭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이 상승의 폭 안에서 수익을 보는 분들 너무 기뻐하지만 또 반대로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당에 가서 이 대화하는 소재들 보면 주식 얘기들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원장님은 투자는 사실상 도박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0: 네, 저는 결론이 그건데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청취자분들도 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 단호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99대 1이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건가요? 한 주인 섬기는 건가요?
1: 두 주인이요.
0: 두 주인이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철저하려고 하고 단호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순결한 재무관리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단호한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흑백으로 확실하게 분별해야 된다. 돈이냐 예수님이냐를 따지는 문제를 적당히 분별한 건 이건 분별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 또 이제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어중간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문제를 이 기독교인들이 어중간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더욱 단호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제가 만약에 맞다면 사람들이 맞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틀리면 제가 확실하게 틀려야 사람들이 아 송영준이 틀렸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리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주식을 제가 왜 도박이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투자와 투기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1: 예. 네.
0: 사전적 정의 모두가 공감하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투자는 돈이 생산활동에 투입되면 투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1: 예.
0: 투기는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거래 차익을 노리는 데만 노리는 것을 목표로 사용이 되면 그건 투기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주식시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시장은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아요. 그럼 여기에 참여하면 이 돈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거니까 이건 투자죠.
1: 그렇죠.
0: 여기까지 예. 투자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냥 투자라는 정의만 내린 거예요. 그러면 유통시장은 뭔가. 그렇게 해서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주식을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렇게 비싸게 판 주식을 사간 그 사람도 언젠가 또 다른 누구한테 비싸게 또 팔고 싶겠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시장이 유통시장인 거예요. 흔히 이제 주식투자나 ETF에 참가했다고 하는 분들은 요 거래소, 유통시장에서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유통시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자, 퀴즈를 제가 설명해볼게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에 샀다가 1억의 매도에 성공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주머니로 들어온 1억은 다음 중 세 가지 예를 불러드릴게요. 누구 주머니에서 서경준 원장의 주머니로 넘어왔을까요? 1번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삼성전자가 나에게 1억을 줬다. 맞아요?
1: 아니죠.
0: 아니죠. 예. 2번 한국거래소가 1억을 나한테 줬다.
1: 그건 아니죠.
0: 3번 나도 한번 주식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 나한테 넘어왔다.
1: 3번이죠.
0: 네, 3번이죠. 예.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매도자인 나는 나한테 1억을 넘긴 그 매수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렀나요?
1: 아 정당한 대가.
0: 내가 한 게 뭐가 있죠? 그냥 주식을 갖고 있다가
1: 예.
0: 오를 때까지 내가 팔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1: 예.
0: 조금 더한 게 있다면 마음으로 저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1: 예. 네.
0: 가서 뭐 반도체 하나 만들어주고 근로자들 밥 한번 사주고 없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것을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돈 놓고 돈 먹었네요.
1: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0: 저, 그러면 예. 여기서 유통시장에서 번 돈은 보통 이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사랑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함께 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너무 미화된 말이에요. 유통시장에서 거래해서 생긴 돈은요. 매수자의 돈이 매도인한테 넘어가고 나면 그게 다시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1: 그러나 대신에 이 유통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여력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기업도 그

0: 그걸 투자하려면 유통시장 나가서 팔아야 돈이 되죠.
1: 아, 팔아야 돈이 되죠. 네,
0: 그런 이제 물론 예. 평판을 좋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한 건 아닌데 내가 발생시킨 수익은 타인의 주머니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1: 예.
0: 그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의한 대로 투기에 해당한다.
1: 예.
0: 그렇게 정의하고 투자에 참여하면 언젠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데 언제 돈 벌지 손해볼지 알 수 있나요?
1: 모르죠.
0: 그건. 모르죠. 예.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돈을 거는 거죠. 예, 도박성이 있죠. 예, 그다음에 지수 추종 ETF는 도박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수 추종 ETF에서도 그 수익원은 누구 거다? 타인의 주머니에 돈이 나한테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투자해야 된다고 돈이 몰려 들어와야 앞에 있던 사람이 이익을 보고 빠질 수 있는 게임인 거죠.
1: 예.
0: 외형 쪽으로는 펀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거고 다만 이제 합법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그다음에 이런 특징에 따라서 그러면 법률에서는 주식시장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1: 예.
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융투자업에는 형법 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제가 형법 246조를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도박죄예요.
1: 아,
0: 즉
1: 예.
0: 금융투자업은 도박성이 있어. 근데 예. 거기에 도박죄를 물을 수는 없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갈 거야. 그래서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법률도 도박성이 있다고 본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요? 이걸 냉철하게 좀 봐야 되고 대법원 판례에서 또 도박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주식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경제를 예측한다고 해도
1: 예.
0: 내가 언제 돈 벌지 언제 팔을지 100%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1: 예.
0: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를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 맞죠? 예. 그다음에 당사자의 능력이 실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당사자의 어떤 경제적 판단 능력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들께서 오늘 제 이야기까지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신다면 고맙겠고 그렇게 생각해 본 결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 내려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마지막 점검을 하나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판단 내린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냐 성경적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냐 이거를 꼭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주식 투자에도 순기능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한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어떻게 안 하냐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내리셨다면 그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서 판단을 내리신 거죠.
1: 예.
0: 자동차 열쇠를 현관문을 열 수가 있나요 없나요?
1: 없죠.
0: 없죠. 그러니까 예. 현관문을 현관을 열어야 되는데 딴 걸 열려고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적 기준에서 만약에 유통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성경적 수준에서 옳은 것이다 해도 된다라고 판명이 되려면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유통시장에서 번 돈이 내가 노동에서 번 돈이라는 명제가 참인명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에게서 들어온 돈이지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렀다는 명제가 역시 참으로 성립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로소득이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성립되면 유통시장에서의 주식 투자 수익이 성경적으로도 지지받는 것일 수 있다.
1: 예. 예.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0: 그렇죠.
1: 예. 예. 어쨌든 이 살아가면서 재산 증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럼 크리스천은 투자 또 이 재산 자산 증식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인가? 말씀하셨던 노동 정당한 대가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산 증식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0: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순결할 수는 없으나 100%
1: 예.
0: 순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해야 된다. 그다음 투자 없이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데 그럼 투자하면 잘 사는가?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투자나 재산 증식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태도는 이런 거예요.

0: 만약에 우리가 투자나 재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멀리하려고 하겠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아마 돈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겠죠. 예.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향한 그런 믿음이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 관리가 무엇인지 접근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질 관리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부자 되면 안 된다든가 가난하게 사는 게 선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인생에 닥쳐올 재무적 문제를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냐. 이것을 제가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1: 예.
0: 부자 된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만약에 이익이 눈에 보이면 이 견리사의 예. 이익이 눈에 보이면 의를 생각하는 것 이걸 습관해야 돼요. 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렀는가 그다음에 올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내가 그 이득을 가져왔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한다. 또 예. 기독교인이 조심해야 될 건 가난 쪽이기보다는 부자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부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만 아니라면 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을 추천드립니다. 그저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기대하는 믿음 정도가 적당한 거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즉 이거는 가르침과 동시에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남죠. 그럼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자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일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언제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부자 만들어 주실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1: 모르죠.
0: 예. 예. 왜냐하면 부자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예. 열심히 살아도 부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부자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전적으로 공급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부자 되는 경우는 뭐라고 보는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부자 돼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를 추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풍부하던 궁핍하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번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2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부자가 돼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부자 되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다 좀 더 붙인다면 그렇게 살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서 반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의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재물과 자산 형성에 대한 바른 태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예. 그 성경적으로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셨는데 흔히 들었던 표현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끔 열심히 살아가라. 뭐 이런 뭐 그런 비슷한 말로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이 정의하시는 성경적 재정 관리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일단 성경적 재정 관리를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재정 강사라는 분들이 그동안 제가 볼 때는 그걸 제대로 정의 안 한 채로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의가 없거나 제각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적 재정 관리라고 들었던 말들이 모두 잘못된 말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것은 먼저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와 다른 차원인 걸 알아야 된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긴 하겠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잠시라도 내려놓고 생각해야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돈 관리가 뭔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마태복음에 이런 게 써 있죠.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답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먼저 구하고 의가 뭔지 알아야 먼저 구하죠. 우리 이제 크리스천은 사실 명령을 받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합당하게 재정관리하는 것이 성경적 재정관리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명령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만들기.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일한다.
1: 예.
0: 그다음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도 내 필요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의 필요

0: 필요가 채워지는 방향으로 한다. 예를 들면 서로 나눠서 쓰고 어려운 상인 걸 좀 더 팔아주고 의로운 상인 매출을 좀 도움을 더 드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내 이웃과 피조 세계를 위해서 흘려보낼 돈이 부족하지 않게 또는 내 사명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하시고 모으는 것도 돈이 흘러다녀야 되는데 부동산, 자동차, 주식 여기에 묻어버리면 돈이 묶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분투란 단어가 있어요.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넬슨 만델라가 생전 인터뷰 중에 나온 건데 이게 들어보시면 공의와 요 남아프리카 언어 우분투가 일맥상통한 의미가 있어요.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의 발언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재정관리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의에 충실한 돈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공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한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공의는 한마디로 관계의 올바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이 통치 원리에 맞아야 성경적으로 바른 재정관리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맞고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피조세계의 관계에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돈관리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적 재정관리라는 거를 자선이나 기부, 절약이나 불이웃 돕기 정도로 설명하면 그거는 틀린 답이기보다는 함량 미달인 답이다. 왜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거라면 그것은 돈이 하는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해야 되죠. 그래서 돈만 흘려보내면 사실은 나는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람들에게 피조세계로 흘려보내는 즉 내가 내 삶이 변화하고 사는 목적과 이유가 변화한 가지 종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돈관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인생과 신앙 간의 문제예요. 근데 인생관 신앙 간이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오염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돈관리 이거 안 보이죠. 그래서 오염된 걸 먼저 제거해야 되니까 금융상식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가지 짚어드렸고 아굴의 잠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굴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보다 먼저 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구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제거해야 돈에 대한 올바른 기도, 올바른 입장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금융회사 가는 말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1: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를 뭐 짧게 말하자면 재정 문제는 그 뿌리에는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직접 경험한 그런 어떤 이 삶의 변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0: 저한테 있었던 변화가 너무 많아요. 열거해 보면 제가 20년 만에 제 집이 생겼는데 가격 상승이 안 되는 아파트를 샀어요.
1: 예.
0: 왜냐하면 제 개념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되면 불로소득인데 그 이웃들한테 나눠 보내야 되는데 집 팔고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딴 사람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데가 가격 상승을 도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갈 만한 아파트를 샀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가격이 안 올라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1: 거기도 언젠가 오를지 않을까요?
0: 지금 조금 올라가서 불안해. 예. 속으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소득이 많지 않아요. 근데 교통카드 말고는 빚이 없어요. 교통카드도 빚인 거 아세요?
1: 그렇죠.
0: 지금 쓰고 나중에 갚는 건 다 빚이에요.
1: 예.
0: 그리고 유행과 좀 멀리 떨어져 살고.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런지 필요 자체를 별로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도 살고 적어도 살고 고정 수입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필요가 채워져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인 기업 프리랜서잖아요.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또 비전 이런 거 안 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대로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제 의도로는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돈이 주는 만족보다는 관계의 올바름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저는 굳이 돈을 추구하지 않아도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신앙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미 저보다 높은 단계에 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풍성한 삶을, 돈을 추구하지 않아도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좀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그 근래에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2019년에 돈병원 이제 시작하셨는데,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입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분들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쭉 해오신다고요. 이 현장에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아마 재정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일 텐데, 어떤 위기를 많이 겪으신다고 이렇게 보세요?
0: 이분들이 겪는 얘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이분들의 그 상황을, 특징을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1: 예.
0: 이분들 각자 도생이에요. 예. 혼자 끙끙 앓다가 경증이 중증 되세요.
1: 예.
0: 그리고 공동체에 의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공동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것도 좀 안타깝고, 부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도움의 손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고, 그분들은 이제 개인의 개별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기에 빠진 분들은요, 보통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분간을 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스스로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걸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설파하는 재정 전문가는 많은데, 위기 가정을 위한 재정 전문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걸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 부족하죠.
1: 네. 네. 얼마 전에 책도 쓰셨더라고요. 준화돈이라는 제목의 책이던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재물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네, 라고 책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자, 일단 준화돈 이 세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한번 드렸고, 그러면 주님 나 돈 주세요, 나 돈 안 주나,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도 이 돈, 주님, 나 이렇게 세 범주를 벗어나서 이웃과 피조세계를 개념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좀 명백하게 흑백으로 구분하려고 애를 쓴 책이고요. 또 초신자나 비기독교인들도 좀 재밌게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성경 이야기 중에 좀 서사가 있는 거 있죠. 노아 시대에 물로 쓸어버린 이야기라든가,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 14에서 19장 보면 많은 예화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도 좀 재밌게 엮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요건데요. 예. 제가 이제 유명한 저자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거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일반 서점이 없습니다.
1: 그래서 아, 그래요?
0: 예. 인터넷 포털에서 주나돈 서경준, 예, 이렇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데, 1권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신앙 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2권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보실 수 있는 책인데, 부자되는 방법 알려드리는 책이 아니라 부자되고 싶어도 부자될 수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1: 예. 예.
0: 서민도 있고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주거계획, 어떻게 노후계획, 어떻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소득관리해야 되냐, 이런 이제 실질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는 책들인 거죠. 그래서 예. 1, 2권 합쳐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좀 중압감에서 좀 벗어나서 소득이 작더라도 알차게 인생 경영에 나갈 수 있다, 이거 좀 전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1: 예. 말씀을 듣다 보니 혹시 교회 가셔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나누세요?
0: 너무 나누고 싶죠.
1: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0: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돈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바를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1: 예,
0: 일단 조용해지세요.
1: 예.
0: 그런데 또 상당수는 또 자유로워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라면 제가 돈에 대해서 눌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도 되겠군요, 이런 분들이 힘이 많이 되죠.
1: 예.
0: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도,
1: 예,
0: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무감으로 합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재정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앙

0: 사생활하면서 현실 어떤 재정 문제, 빚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로 갈등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의 말이랄까요? 또 뭐 당부의 말이랄까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1: 일단 빚과 재정 압박이 현실적으로 있는 분들은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재무 상담을 받으시면 현실적인 대책 나와요. 대신 손쉬운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고통은 따르는데 단 그 고통은 끝나요. 예, 그러니 혼자 끙끙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현실 문제와 신앙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신앙적 기준에 충실하게 살다가는 현실 생활에서 가난해질까 봐 어려워질까 봐 이게 갈등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적 기준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현실 문제를 꼭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또 하나 그걸 양자택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만이거나 월권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 우리는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인 선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약속인 거예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 채우신다. 그래서 신앙적 기준에 충실한 선택을 하고 나면 현실 생활에 고난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권고드리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성경에 의하면 물론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에 의하면 내 고민 아닙니다. 선택은 지금 당장 내리기 힘들지만 성때는 정해진 거예요. 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먹고 사는 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0: 네. 돈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지 신앙에 좀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상담가입니다. 돈병원 서경준 원장이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2: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가정용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늘 CBS 광장은 병든 돈과 씨름해 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숫자와 통장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 이웃을 향한 마음을 넓혀가게 하시고 참된 청지기의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원장님이 걸어오신 상담과 회복의 여정이 지금 이 순간 빚과 재정적 압박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됐길 소망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조수아의 짐이 무거우냐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0: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4: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5: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3: 마누카 꿀!

0: 마누카쿨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쿨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쿨
1: 콤비타 마누카쿨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빗대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좋은 것을 그토록 많이 받으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마구간 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평생 빈들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것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셨던 그분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에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오 신실하신 주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